0: 반대로 해볼 겁니다. 매 구절마다 정말 작게 줄여버릴 거예요. 그러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없어졌다가 이렇게 해볼 겁니다.
1: 네,
0: 요거 2절로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네. 차이가 정말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설명드리고 싶은 용어가 있어서요. 자, 우리 2절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처음은 크게 해서 사그라드는 겁니다. 하나, 둘.

0: 보통은 쫙 나아가는 버전이 있고 들어오는 버전이 있는데 오늘 알려드릴 음악 용어는 수비토입니다. 수비토.
1: 처음 들어봐요.
0: 수비토는 갑자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데 나오냐면요. 엄마가 아이한테 학교 갈 시간이야? 라고 포르테로 얘기를 했어요.
1: 네?
0: 아이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서 조금만 더 잘게요. 피아노로 얘기합니다. 학교 갈 시간이라고 포르티심으로 갑자기 얘기합니다. 여기에 붙는 게 스피토인데 저희가 방금 한 것은 조금 작아지는 걸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수비토라는 걸 적용을 한번 해볼 겁니다. 목사님이 포르테를 담당해 주시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포르테로 해주시면 정말 우리는 수비토 피아노로 뒤에 걸 할 거예요. 다시 목사님이 포르테로 해주시면 우린 뒷소절을 피아노로 할 겁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첫음 주세요. 둘.

여기에서 의도하는 바는요,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크게 하는 건 그냥 잘 들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주자가 작게 연주를 해요. 그럼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자세가 앞으로 쏠립니다.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요. 오히려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크게 하는 것보다 주위에서 듣게끔 해주는 것이 효과가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걸 수비토라는 음악 용어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를 내는 것만이 모두에게 전달되어지는 바는 아닐 것이다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하나만 더 짚고 함께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박자가요, 주하나님이 점 4분음 표거든요. 그런데 이걸 2박 반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부르면서 끝까지 계속 그렇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목사님, 요거 4절로 2박 반을 한번 만들어 주시겠어요? 내주 예수 우 세상에, 요렇게 박자입니다. 하나, 둘.

0: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1: 오.
0: 저는 이게 훨씬 더 박자 체계에서 안정감이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꾸준히 살펴봤더니
1: 네.
0: 저 뒤쪽에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때 앞이랑 음영이 똑같은데 이 아이는 두박 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빠르게 끝나는 게 저는 계속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박자를 조금 더 뒤로 밀었으면 좋겠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마무리할 때 느린 박자가 안정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앞에 박자를 느꼈으면 제 개인적인 취향에는 훨씬 맞았겠다라는 생각.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분들 악보를 볼 때, 내가 마음에 드는 박자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부르시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 이걸 두 박으로 만들어 부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 하나는 후렴구가 우리에게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어지겠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목사님이 불러주실 때, 우리 송은 선생님은 왼손만 쳐주세요.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원.
2: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0: 자, 목사님의 선율은 주님.

0: 잡고 꽤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왼손 한번 쳐봐 주실까요? 주님의 높고가 고저가 있게 움직일 때 왼손은 똑같은 음영을 같은 자리에서 치고 있습니다. 제
1: 네.
0: 생각에는 소프라노의 그 어떤 부분들을 확 세워주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아래쪽은 평면으로 소프라노의 움직임을 극대화시킨 것이 아닐까라고까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것들이 조금 더 많았지만 시간 관계상 함께 찬양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그런데 수비톤은 살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알겠습니다.
0: 목사님과 다 같이 우리 3절 안 해봤으니까 3절을
1: 네.
0: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 단락은 수비토로 하는 것으로 해서 찬양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준비하실 때 우리가 만났을 때 첫인상을 간결한 단어로 표현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네. 단어입니다. 문장이 아니니까 우리 하은 PD님부터 나머지 세 분의 첫인상.
1: 네, 한번. 아, 저에 대한 여러분의 첫인상이요?
0: 아니죠. 하은 PD님이 우리를 향한,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를 향한 각자의 첫인상입니다. 자, 짧게 단어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 일단은 송은 선생님 먼저 하면 송은 선생님은 약간 도도.
0: 네.
1: 말을 걸기가 좀 힘든 어떤 아우라가 느껴졌거든요. 교회 반주자이기도 하고 뒷모습만 봐서 그렇지.
0: 아, 도도. 네. 네. 그러면 목사님은요?
1: 목사님은 사실 처음 뵀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싶긴 한데 곰돌이 푸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0: 곰돌이
1: 아니,
0: 푸?
1: 굉장히 외형도 뭔가 굉장히
0: 맞아요.
1: 뭔가 그러니까 그래도 풍채가 있으시잖아요.
0: 맞아요.
1: 목사님께서. 근데
0: 귀여우신
1: 뭔가
0: 면모도.
1: 귀여운 면모가 맞아.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곰돌이 푸 같으시다. 그래서 네, 이렇게 송은 선생님과는 반대로 뭔가 계속 뭔가 말씀을 한번 걸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좀
0: 네,
1: 들었었고요.
0: 네. 저는요?
1: 교수님은 약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리성 같았어요.
0: 아, 제가요?
1: 네.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데 함부로 범접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또 포스가 있으셔가지고 그냥 멀리서 이제 동경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죠. 그랬습니다.
0: 자, 하은 PD님의 평은 여기까지입니다.
1: 네?
0: 자, 목사님이 나머지 세 분을 만났을 때 어떠셨을까요?
2: 네, 일단 피디님 봤을 때 무지개 같다.
0: 무지개? 네. 형형색색?
1: 네. 네, 꽃등심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2: 꽃등심도 마블링이 다 달라요.
0: 네. 네.
1: 근데 무지개.
2: 네. 네. 네.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네, 그런 느낌을 받았고, 교수님은,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죠?
0: 네, 사실대로 하시면
1: 거짓말 하시게.
0: 네.
2: 예, 사감 선생님.
0: 사감 선생님.
2: 포스. 네.
0: 포스가 아무래도.
1: 네.
0: 네. 그럼 우리 송은 선생님.
2: 강한 카리스마. 네, 송은 선생님은 뭔가 챌린지, 항상 도전하는.
1: 맞아요.
2: 네, 도전적인 네.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0: 그럼 우리 송은 선생님한테도 짧게 한번 여쭤볼까요?
3: 네.
0: 네.
3: 저는 이제 하은 PD님은 처음 뵀을 때 이제 인사를 나눴었는데 교회에서 햇살 같았다.
1: 벌써 감동.
3: 이제 실물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되게 이제 키도 크고 예쁘시거든요.
0: 맞아.
3: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서울말로 웃어주시는데
0: 서울말?
3: 아, 너무 얼굴이 아이고야. 빛나고 이제 햇살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교수님은 사실 제가 옛날부터 알고 이제 계셨던 분위기의 선생님으로 처음 뵀을 때 학교에서 이제 연주하시는 것도 뵀는데 공작새 같다.
0: 네.
2: 화려.
3: 말씀하신 대로 다 이제 똑같아요. 이제 포스도 있으시고
1: 화려하시고. 예,

0: 연주도 하시고 어쨌든 바이올리니스트시니까
1: 맞아
0: 있었다.
1: 맞아.
0: 네, 목사님은 처음 되게 진지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그 뒤로 이제 행위가 너무 많으셔서
1: 행위 되시고
2: 족쇄로
0: 반전 있는 이제 고로케 같은 분이시다.
3: 고로케
0: 네, 생각했습니다.
3: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저의 여러분의 첫 인상은 그냥 딱 봤을 때 그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하은 PD님은 예쁘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재밌다.
1: 네.
3: 그리고 우리 송은 선생님은 무슨 색이지? 처음에 놀랐어요. 왜냐면 음악하는 사람이 만날 때 의뢰의 어떤 색일 것이다 라고 이미 결정하고 만날 때가 많거든요. 그쵸. 게다가 피아노이기 때문에 제 나름 생각한 색깔이 있었어요. 그런데 색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내다 보니 와, 형형색색이다. 처음 보는 색깔.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한 1분만 더 얘기를 나눠도 될까요?
1: 네. 네,
3: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자 이미지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럼 본인이 본업에 임할 때 본인의 색깔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스스로 제가 정의하는 저의 어떤 본업에서의 성품.
3: 본업입니다.
1: 이게 참 어려웠는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막 뭐 이렇게 깔끔하고 딱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그래도 유연하고 좀 부드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3: 네. 네. 그럼 목사님은요?
2: 눈치 보는 관종이다.
3: 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네요.
1: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그럼 우리 송은 선생님은요?
0: 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채로운 사람인데 어쨌든 클래식 음악을 가다 보니 조금 정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항상 누르면서 배열을 하고 누르면서 반주자이기 때문에 좀 맞추면서 네,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저는 뭐 총칭, 타칭, 자칭, 레이저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본업에 들어가면 저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완성이 되어지지 않아서 무언가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학생까지만 가능하고 같은 어떤 프로의 계열에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무언가가 지체되는 것 또는 나로 인해서 그런 시간 개념이 조금 스스로에게 확실한 편이라서 레이저를 탑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1: 네.
3: 그걸 풀려고 하는데도 제가 공작새, 유리성 여러 가지가 아름다운 단어로 변했지만 사실 여러분 레이저라고 총칭하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이제 제가 마무리해서 인사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께 한번 여쭤봤고요. 마지막 찬양을 들려주시나요?
1: 네.
3: 네, 그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타인이 나를 생각하는 모습과 내가 나를 정의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양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 시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영어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함께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오감 찬송가의 주제 찬송가였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웅장하게 흐르고 있는데요. 앞서서 교수님께서 네, 우리 타인들이 나를 보는 시선 네.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를 보는 시선에 대해서 네네.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의미에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교수님?
1: 오늘의 악보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해야 할 것은 왜 보면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가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사람들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의 모습은 그럴지라도 사실 나의 본성은 그렇지 않고 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나를 내보였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누군가들의 마음을 열 때 이렇게 악보를 변형시키는 것처럼 유연함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방적으로 늘 받았던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일 것 같다. 같이 저는 결론을 내려왔습니다.
0: 그렇군요. 저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오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참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뭐 별도 나오고 뭐 어떤 시냇물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좀 각양각색의 다른 모양과 다른 네. 성품으로 살아가지만 무엇 하나가 옳고 무엇 하나가 그르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찬송가를 통해서 각자에도 감상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또 방송을 마칠 시간이 네. 되어서 네, 짧게 그래도 소감 좀 여쭙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어떠셨는지요?
2: 일단 오늘 방송 통해서 우리 하은 PD님만의 곡 해석 너무 감명을 크게 받았고요.
0: 어휴
2: 그냥 생각만으로 생각했던 것이 실제 이렇게 나올 때 더 많은 것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참 놀랍다.
0: 아이고.
2: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사를 주시고 또 특별히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0: 아, 네.
2: 그래서
0: 아, 네. 감사합니다.
2: 그것을 통해서 또 도전을 받고 네. 또 격려가 되고 앞으로도 그런 많은 은사들을 우리 모두가 잘 활용해 갔으면 좋겠다.
0: 아멘. 네,
2: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주신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네,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데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송은 선생님 오늘도 또 갑작스러운 예, 보사노바 반주 떨겨주시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어떠셨어요?
3: 오늘도 어김없이 즐거웠고 또 이제 하은 PD님이 노래를 생각보다 잘하셔서 은방울 자매가 이제 들을 수 있을까 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아 네 계속 뭔가 네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가지고 네, 부끄러우니까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여쭙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오프닝에서 우리 하은 PD님께서 해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만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만큼이나 완고한 사람들을 늘 붙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정도가 아니면 꺾이지 않을 걸 아셨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오프닝 보면서 아 우리는 다이아몬드라서 이렇게 힘든 삶을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구나를 마지막까지 남겨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봅니다.
0: 아멘. 은혜만 남는 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와닿고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풍성한 기쁨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감 찬송가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오센 워십팀 강동꼬매교회 곽충미 목사님 울산대학교

0: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임소희 교수님, 그리고 반주의 전송은 선생님까지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저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저는 김아은이었고요. 저는 내일 오전 8시 20분에 다시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그렇지.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대운감리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여름 휴가철에 들떠있던 마음들이 신앙으로 잘 다시 정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제가 만약 마지막 설교라면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항상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속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으로 그 신앙에 보존되어야 되겠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설교의 주제로 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믿는데 묻거든 주께서 날 위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갈 것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으므로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이 교리적이지 않기 위해선 암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서 사용이 되기 위해선 악한 노둠의 권세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는 물러나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실상을 가지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야만 한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내 안에서 나의 양심이 되어서 내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언행으로 표현되어서 삶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매를 나타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붙들려서 구속하신 은혜를 기뻐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이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정죄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죄책감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은 이것에 갇히는 것이 되면은 믿음이 아니죠. 이것에 갇히면 율법주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겸손하다라고 하는 모습과 태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로서의 겸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로되 그 겸손은 주께서 이루신 속량하신 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겸손이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정죄감,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겸손은 속이는 악한 어둠의 전술입니다. 그 일을 보고 알고 깨닫고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에게 감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정죄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겸손하지만 위축되지 않습니다. 나는 겸손하지만 맑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것은 뭐냐? 태초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축복하셨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그 모두를 키우는 거야.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진 성도로서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악한 어둠의 권세를 명할 때그 원수 마귀는 그 명을 듣고 두렵고 떨려하며 물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사용하는 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만이 아니라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에 믿음의 신학이라고 해서 상당히 치유와 기적이 강력하게 나타난 역사들이 있었죠. 그것은 좋은데 그런 플러스적인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비옥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오기 때문에 성령 같은데 마귀 역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같은데 마귀 역사일 수 있거든요. 한순간 뒤집어지면 거기 미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생명으로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기복주의 신앙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가 무엇이냐? 항상 잊지 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아니면 시작부터 출발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인해서 번영신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잘못된 것을 가도를 쳐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붙들린 감격이 있는 신앙, 이것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만 자랑을 하다 보면 정죄와 죄책감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진 것은 좋으나,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만 번영신이나 신학과 같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잘못 넘어가고 있다. 그렇게 잘못 넘어가는 것을 브레이크 잡아서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해 줄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붙들고 그곳에 기초를 두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난 자가 성령의 권능 아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에 붙들려서 그 피에 젖어서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속된 것으로 사용할 수 없고 그렇게 이용할 수 없죠. 그래서 항상 그 죄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균형 잡힌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와 성령의 권능을 항상 강조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의 공로가 영적 전투에서 악한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없으면 마술적 행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의 공로가 저를 이겼으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죽음을 불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동행하는 믿음을 갖게 할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가철을 이제 넘어가면서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공로 앞에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캔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가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죠. 주께서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은 곧 영이니.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영성은 그와 같구나. 그 사람의 신앙의 품격이 어떠하고 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사랑하고 섬기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말 속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기회를 갖되 하나님 다시 정렬되길 원합니다.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생각의 영역에서 영적 전투는 생각에서 벌어진다고 그랬죠. 마귀도 줄 수 있고 성령께서 주실 수도 있고 내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해야 돼.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편입니다. 성령이 일하실 때 말씀을 지나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기준으로 나는 분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관리하면 마음이 성령으로 무장되고 무장된 마음은 이제 행동, 습관과 인격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가철을 이제 마음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이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인격을 돌아볼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젖어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요즘 뭐라 어떤 시대라고 그래 스피디하다 그러죠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시대라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정보가 워낙 많이 눈에 들어오고 또 들려지게 하면서 많이 들어오고 들려온 것 중에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한 소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문명 가운데서 들려지는 소리는 다 뭐라 그랬어요? 잡념이에요, 잡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없는 잡념,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데는 필요한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우리 영생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잡념으로 역사하면 어느새 그런 소리에 익숙해지고 그런 모양에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젖어 있고 성령의 감화 감동에 젖어 있으면 그분이 허락하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어울려서 나오는 분별이 내 안에 작동되어 있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전문가다운 분석은 못해놔도 무엇을 하나 신앙 양심 가운데서 영적인 분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로 세상을 보며 준비하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환란이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내 손으로 덮어줄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보호막이 되어서 덮어야 되는데 그 은혜의 자비의 도우심이 거두어졌을 때 어느 때 거두어져요? 성경적으로 볼 때 우상숭배할 때 무신론적 사고방식에 빠질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 말씀 없이 살 때 그 나라는 제국도 무너지고 강대했던 나라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저들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지식은 반드시 분별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망해가는 거야.

그 기준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정해지는데 개인의 삶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요. 주일은 주님이 주신 안식 가운데 거해야 돼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내게 넘치게 하시고 내게 넘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해주시고 그것이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애국하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면 그게 애국이야.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성읍이 보호받고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성읍이 보존받는 거지. 우리 신앙은 종교인들의 종교생활 마냥 교리주의자들의 교리에 착념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오늘을 내가 신고 내일은 거둘 때가 있음을 믿어야 돼. 나는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고 만일 심지 않고 거두고자 하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이라고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셨으니 청년들은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고룩하게 살아들이면 나는 몰라 젊을 때는 몰라 고룩하게 살아들은 것이 40대 50대가 되면 열매가 되어 나타나게 돼서 반드시 영향을 준다. 고룩에서 벗어난 것은 40이 50이 되면 열매가 되듯 나타나. 이 믿음을 성경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를 바라는 자에게 상주신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실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양심이 된 사람은 젊을 때 시간을 물질을 그러나 확실해. 정말로 틀리지 않아. 여러분들이 휴가철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부분이 정렬이 안 되면 자칫하면 방탕하게 되고 신앙을 잘 가진 것 같은데 번영신학으로 미혹다고 미혹될 수 있죠. 자 보면 성령의 역사심을 기대하는 건 좋은데 이적과 표적을 너무 기대해. 이게 뭐겠어요? 이것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너무 이것에 집착을 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성장 과정이 이 사람의 성격이 기질이 캐릭터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성장 과정이 불안했던 사람들 온전치 못했던 사람 애착 부모님과의 관계가 애착 관계가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한탕주의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어떤 이적과 표적과 같은 현실 도피적인 그런 세계가 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병든 신앙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신고 거두는 것. 한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드는 것에 대한 결과를 바라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죠. 또 이것과는 반면에 냉철한 사람이 있죠. 이런 것은 아예 기대하지 않고 나는 보는 것만 믿어. 아니 이 하나님이 보여. 내 눈앞에 좀 나타나 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도망갔던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신앙을 정렬하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질, 캐릭터, 내가 성장했던 성장 과정들이 나를 붙들어서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내가 나를 고장내게끔 하는 잘못된 상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내 안에 나를 조종할 수 있다. 근데 이 조종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붙들리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은 말씀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0: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건강한 신앙 기준을 잘 가져서 자기를 컨트롤 할수 있는 믿음의 인격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세상의 문명은 정말 스피디하게 여러분들을 잡념 가운데 이끌어 갑니다. 하나의 일이 정돈되기 전에 또 하나의 일이 닥쳐오고, 그 하나의 일도 또 정돈되기 전에 또 다른 일이 조건에 올 때, 다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생각과 마음은 처리되지 못한 잡념들, 혼돈스러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인격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대사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망가뜨립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고 죽이라는 것이라고 했으니, 세상의 문명을 통해서 악한 노름의 권세가 그렇게 일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성소에서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면서 피를 부으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자기를 자꾸 무장시켜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하는 것이나 적용하는 것, 늘 하나님, 내가 무엇을 먹든 먹든지 마시는데 나는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십니다. 이게 예수 피고 전혀 아니야. 물을 마시는데 무슨 예수 피야 그게.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성찬식을 할때 포도주를 마시면 이는 내 언약의 피라고 마시듯이 나는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음식을 먹을 때 나는 예수의 살을 먹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입니다.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 피뿌림과 그 피에 묻어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모르지만 잠자고 있는 동안에 만들었던 악한 노름의 계획들, 이놈을 어떤 사건 사고 가운데 휘말리게 할 것이고 사고 가운데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악한 원수마귀들의 계획들이 금이 가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면서 마음에 나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땅 가득하도록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런 동안에 금이 갔던 악한 노름의 권세의 기획들이 폭박살나는 거죠. 두나미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통행하려고 한발한발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는 그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악한 노름의 권세가 밤사이 세웠던 계획들을 박살내는 거예요.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것은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자랑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습니다. 예수 피를 내 몸에 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악한 어둠의 권세를 떠날 때 어둠은 떠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성령의 감화 감동에 잘 쳐져 있는 인격적인 고백, 인격적인 사용이 활발해지는 신앙이 될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앙은 그냥 있을 수 없이 저절로 놓이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니, 내가 원한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내 힘과 능으로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한다, 그것은 윤리가들이 하는 얘기야. 철학가들이 하는 얘기야. 예수 믿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감출 수 없이 포도나무의 송도가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많이 맺지만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모양을 갖춰도 시간이 갈수록 말라 비틀어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에 기초를 둔 신앙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기초가 활발하게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사용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앞에 늘 그의 피 공로를 기억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바른 자는 복되다 하셨으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날마다 주 앞에 죄를 자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용서가 뭐냐, 악한 너둠의 권세가, 의인은 악한 자가 손을 못 댄다고 하셨으니 악한 너둠의 권세를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나의 신분을 드러내고 사용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쫄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숨지도 말고 우울해하지도 말고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열릴지어다.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런 권세를 가졌단 말이야. 우리는 안 믿기 위해서 연구하지 말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믿어야 돼. 믿음 얼마나 담대해지겠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악한 노둠의 권세를 공격해서 몰아내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환경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니요, 나는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할 계절을 맞이할 때가 됐습니다. 며칠 지나면 이제 9월달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권능 가운데 온전히 중무장되어서 이기는 자 되어주고 정죄식에 빠지 말고 겸손을 가장해서 자기 권세를 묻어놓는 자 되지 말고 담대하고 강하고 씩씩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대국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울주군 솔밭 2길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37-3388번 052-237-3388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기도하면 일어난다. 얼마 전 한 설교에서 들은 말인데요. 이 말을 가만히 되뇌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기도에 대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다 알고 계시잖아. 선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텐데 내가 꼭 기도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모르는 무언가를 내가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겠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기대하며 그분을 찾고 그분께 손을 내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요즘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있을까? 하며 내려놓은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 우리의 삶에 그런 기도의 역사가 새롭게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지선의 기도 오늘 첫 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눴죠.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고백인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기도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결과가 만약에 똑같다고 해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 잘 됐네 하고 그냥 지나갈 일을 기도하며 기다렸다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감사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 순간 그 일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우리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마음에 있는 걸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오늘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기도할 때내 눈에 보이지 않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조찬미의 찬양이었고요. 또 앞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토브 워십의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해 볼게요. 1598번님. 아멘.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또 그에 맞는 기대를 해야겠죠. 기도하고 기도해도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 하고 지레 포기해버리면 안 되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요. 기도를 했다면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4261번님 이런 표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좋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혹은 또 좋은 길, 뜻하지 않은 좋은 길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가 두 배가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또 운이 좋았네, 뭐 다행이네, 뭐 이런 식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표현하는 일들도 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어떤 일에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화롭게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5832번님 축하드립니다. 몇 달 동안 취업을 위해 기도하던 딸이 드디어 좋은 소식을 전해왔어요. 결과도 감사하지만 또 기도하면서 함께 해왔기에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가족들이 얼마나 같이 마음고생하며 기도로 응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직장에서도 또 더 맡겨진 일 성실히 감당하며 그 안에서 성장을 이루는, 또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따님 되시기를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2176번님이 아침마다 가족들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기도해요. 별일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게 예전에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평범한 하루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고백이 도전이 됩니다. 네,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하루도 은혜라는 걸 또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멋집니다. 6806번님 두려워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일어나십시오. 2872번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한 날 되시면 좋겠어요. 어디서나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한다고 또 이렇게 축복의 문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7326번님이 장애가 있는 둘째 아이 데리고 재활을 가는 길에 방송 듣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뇌출혈이 발생해서 3번의 개두 수술을 받고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었나 하고 자책도 하고 많이 울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은 이만한 것에도 감사하고 이 아이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며 힘들어도 재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아이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무게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 오늘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또 저희도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아이에게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아이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네, 오늘 또 기도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기도하면

오늘 이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 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대하며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주님 덕분에 더 힘찬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울산지방회 평신도부가 주관하는 제3회 연합부 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윤철원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8월 23일 주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남구 수암로에 위치한 울산 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목회자 세미나도 함께 진행됩니다.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광명성결교회에서,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중구 우정동에 위치한 울산 제1성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27-0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

전해 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명동교회 김용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명동교회 김용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만만치 않죠. 힘들고 어렵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 그게 쉽지 않더군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또 희망이 보이다가도 절망이 오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고통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야, 이것이 인생인가? 때로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이렇게 사는 게 뭘까? 참 힘겹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쁘게 살려고 힘을 내보는데 힘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내 삶의 현실은 너무 처절합니다. 행복이 저 멀리에 있는 것 같고, 행복은 남의 얘기 같고, 행복은 나만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내 삶의 모습을 볼 때, 야, 내가 이러려고 살았는가? 내가 이러려고 이 일을 하고 왔는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고독과 쓸쓸함과 아픔과 괴로움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고 잡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먹고 자고 일어나듯이 그냥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고, 내 미래는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돌아오는 얘기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 아빠가 있어서 내 삶은 더 괴로워, 더 힘들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정말로 처절하게 내 인생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참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내 삶이 맞춰지는가 싶습니다.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인생은 늪에 빠진 것 같다고. 늪에 빠진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어린 시절에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힘을 다해서 인정받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늪이 있더군요.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돈일까? 사람일까? 그게 자식일까? 그게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은 나의 꿈일까? 해봤지만 그것이 나를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병든 몸이고 아픈 몸이고 희망도 미래도 없는 것 같은 나의 삶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위로해 주지만은 그게 참된 위로가 안 되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인생을 끝날 때 비난도 하고 어렵지만은 저는 사실 인생을 그렇게 끝내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해서 이 세상을 스스로 끝내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과 마음을 너무 이해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나도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우연찮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웃어요. 밝아요. 장난을 쳐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밝고. 궁금했습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왜 저분은 나하고 다르지? 그것이 동기가 되었는지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교회라는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보았습니다. 아, 한번 나가고 이곳은 내가 다닐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부터 믿음이 들진 않더군요. 그래서 몇 개월 쉬어보기도 하고 피해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참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더군요.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나에게 다가와서 함께 교회 나가보자. 인생에 소망이 있다. 인생에 꿈이 있다. 당신도 행복해줄 수 있다. 당신도 참으로 인생에 복을 받을 수 있다. 복.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를 나가다가 이상하게 그 찬송가가, 그 노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들리지 않던 목사님의 설교가 나한테 자꾸만 강하게 울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 힘들고 우리의 인생 모두가 힘듭니다. 모두가 늪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 어떤 방법도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참된 나의 생명줄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함께 만나시지 않으십니까? 가까운 교회라도 꼭 다녀보시고, 울산에 좋은 교회 많고 전국에 좋은 교회 많고 또 제가 사는 서창에도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와서 교회 나오면 처음부터 믿음이 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진실된 마음,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여러분들이 진짜 함께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어느 순간 찬송과 가사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때로는 그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인생의 복을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1: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쉬었지만 지금 다시 교회로 돌아가길 원하시는 분, 이 기쁨을 다시 누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작성해 주시면 원하시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켰는데요. 전체적으로 화면이 뿌옇더라고요. 저는 화면 속의 한 지점을 살짝 터치해 줬습니다. 그러자 흐릿했던 화면이 또렷해졌습니다. 풍경이 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초점이 달라진 거죠. 우리의 삶도 그런

0: 것 같습니다. 문제와 걱정에 초점이 맞춰지면요. 하나님이 곁에 계셔도 잘 보이지 않고 막막한 현실만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기도는 흐트러진 마음의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현실이 흐릿하고 앞으로의 길이 선명하지 않은 것 같더라도 앞서 길을 예비하시는 예수님과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장혜윤입니다. 오늘은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제가 사진을 찍는데요. 전체적으로 화면이 뿌옇더라고요. 네. 그래서 화면 한 곳을 이렇게 살짝 터치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또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아, 우리도 초점을 이렇게 하나님께 잘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혹시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아,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0: 네. 네.
1: 아,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0: 네.
1: 피디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문제이기도 하고
0: 네.
1: 또 근심이기도 하고 또 염려, 걱정이기도 한 거죠.
0: 맞습니다.
1: 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데
0: 네.
1: 흐리게 만드는 초점을 좀 더 뚜렷하게 모으고 또 분명하게 하려면은 아, 뭐가 필요한가? 집중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영적인 집중력을 갖고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염려, 걱정, 근심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그 집중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데
0: 네.
1: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0: 아멘.
1: 그러면은 주께서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0: 네.
1: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염려를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적인 집중력을 갖고서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0: 네.
1: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염려 걱정 모든 문제들도 덜어주시고 돌봐주시고
0: 아멘.
1: 그래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0: 아멘.
1: 그런 영적인 집중력 갖고서 오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황에서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며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오늘 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스물스물 밀려드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도록 방해를 받고 있는데
0: 주여.
1: 하나님,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문제와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을 깨어버리고 흐트러버리려고 하는 어둠의 공격과 또 방해가 있습니다.
0: 주여.
1: 하나님, 이런 어둠의 영들의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집중력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0: 주여.
1: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 하나님의 걱정 근심에 매인돼서부터 오직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을 직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참 모든 이 애청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과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지도를 통하여서 소통케 되어지는 복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0: 영적 시선이 흐려지지 않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놀란 은혜에 덮이고 은혜에 감싸이게 되어지는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께 시간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요.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이 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한 곡 함께합니다. 토브워십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0: 아멘. 우리의 믿음이 꼭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1680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삼산 제자교회가요, 미국 단기 선교로 다음 주에 출발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요,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노현수님께서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요. 위장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168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삼산
1: 네.
0: 제자교회에서 다음 주에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역이 정말 귀하잖아요.
1: 네, 그렇죠.
0: 네,
1: 네.
0: 그래서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또 이어서 노현수님께서 같은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이 시간 기도를 함께 부탁드리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680분님, 기도 사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산제자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미국 단기 선교를 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간의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출발하는 그 시점부터 그 선교하는 모든 과정과 그리고 끝맺음 할 때까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기 선교팀이 미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줄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전과 꿈을 키울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어 줄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며 친히 동행하여 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경험케 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현수님이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장 상태가 어떠한지 저희는 알수 없지만은 그러나의 연약함 때문에 입원하였고 하나님의 진단을 받고 또 치료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그런 위 상태를 만져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함 받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의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약을 통하여서 잘 치유되어져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과 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심령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680님, 삼산 제자교회에 대해서 또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삼산 제자교회가 그 미국에 갔을 때 여호와 삼마,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서 노현수님, 꼭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잘 이겨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9243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 이상철 집사님, 백승정 권사님의 어머님이신 김복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 연세가 93세이신데요. 건강 상태가 산소 포화도가 안 나와서 24시간 동안 산소 발생기 도움을 받으시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무릎과 허리가 아프시고 허리가 굽어서 폴더인 상태이세요. 노안으로 인해서 걷는 게 힘드시고 손떨림이 심하셔서 식사하실 때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안 되셔서 의지와 상관없이 순간순간 앉아있는 상태로 졸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아, 요즘

0: 들어선 식사도 치아 상태로 인해서 씹지 못하고 죽으로만 되십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병원에서도 해줄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주님께서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이 시간 어머니의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고 평온한 하루하루 이어가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긴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1: 네.
0: 네, 목사님, 93세이시면은 굉장히 또 연세가 있으세요.
1: 그럼요.
0: 네, 그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승리함을 주실 수 있도록,
1: 네.
0: 남은 시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위로의 말씀과 함께 또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병원에서도 더 이상 뭐 손을 쓸 수 없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고, 또, 이번에 그 신체 상태가 지금 아주 저하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1: 어쨌든 이 상황에서 더 악화되지 않는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김복식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에 그 남은 인생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0: 네.
1: 그 남은 생애 가운데에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9243번님의 믿음의 지인 되시는 김복생님, 우리 상철 지사님과 백승경 권사님의 모친이신데 하나님 참으로 몸이 너무 허약해지고 또 기력이 쇠하여져서 이제 산소 발생기에 의지하여서 호흡을 하시고 숨을 쉬시고 그렇게 기력을 이어가시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0: 주님.
1: 병원에서도 어떻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는 상태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 우리 김복생님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0: 주님.
1: 하나님이 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하나님, 이제 인생의 기력이 다 쇠하여진 이 상황 가운데서 남은 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평온하게 그의 생애가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지낼 수 있게 더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걷는 것도 힘들고 손떨림이 심하여서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오니
0: 주여.
1: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는 동안이라도 하나님 그렇게 손이 떨리지 아니하고 치아가 약해서 드시는 것들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데 더 악화되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조금도 불편함이 생기지 아니하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건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거 고쳐주시고 하나님 치유해 주실 거 치유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으로 평안한 삶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0: 주여.
1: 하나님 김복생님의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도 마지막 하나님의 그 인생 남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은혜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주여.
1: 그래서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에 덮인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주여.
1: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도 임마를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그래서 평안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0: 주여.
1: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할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의 남은 생애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참으로 함께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남은 생애가 더 아버지 하나님의 복 있는 그런 생애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9243님 보면서요, 또 교회에 이렇게 함께 중보기도 할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도 너무 행복해하셨습니다.

0: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거고요. 우리 김 복생님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육적으로는 좀더 쇠약해지지만 영적으로는 더 또렷하고 강건해지실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7087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군대 간 아들이 있습니다. 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또 우울해해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요. 좋지 않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군대에서의 삶이라는 게참 저는 헤아릴 수 없지만 목사님은 또 아실 것 같아요. 그곳이 얼마나 힘든 광야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그쵸,
1: 아,
0: 목사님?
1: 그럼요. 네. 몸도 힘들지만은,
0: 네.
1: 그러나 마음도 힘든 때가 이런 군 복무하는 그런 때인데,
0: 네.
1: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고, 또 마음을 굳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 몸이 힘들다 보면은 마음도 약해지기도 하고,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갇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 아드님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역사하실 거예요.
0: 아멘.
1: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극단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너무 그런 극단적인 염려와 걱정에 붙들리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래요. 네,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은요 이길
0: 아멘.
1: 수가 있어요. 네,
0: 아멘.
1: 승리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집중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가정 되길 바라고 또 그런 우리 7087번님 그리고 그런 아들이 될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랄게요.
0: 아멘.
1: 하나님, 우리 7087번님의 군대 간 아들, 참으로 아들이 군대 생활 가운데 너무 우울해서 마음이 많이 지금 힘들고 또 가족들과 부모가 볼 때도 너무 어려운 그런 마음의 상황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곱어 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0: 아멘.
1: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주여.
1: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훈련 과정과 또 마음으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고통스러운 것들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하나님 참으로 힘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주님, 군대 간이 아들을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보살펴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쓰러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마음 갖고서 하나님이 일어설 수 있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주여.
1: 하나님 집에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쓰고 있는 그런 부모와 또 가정 식구들의 하나님의 중심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주여.
1: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같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그런 아들이 될 것들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중보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군대 간그 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0: 주여.
1: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이 우울한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아들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0: 주님.
1: 것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서 주님이 돌봐주시는 것과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다음엔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주께 올려드리며 맡겨드립니다.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7087번님의 아드님을 보면서 제가 하갈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사라에게 쫓겨서 하갈이 이제 광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너무 나를 아무도 찾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갈을 찾아가셨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하갈이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7087님의 군대 간 아드님도 분명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한 곡 함께합니다. 피아워십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0: 목사님, 신랑의 복지 포인트와 헌금이 함께 월급과 정상적으로 입금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9월 전도 때 만나는 인력 아저씨들께도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1: 네.
0: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또 이제 9월 전도를 나가시는 가운데 또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복음에 관련된 기도도 보내주셨는데요.
1: 그래요.
0: 네,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1: 예,
0: 하겠습니다.
1: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9507번님의 남편이 내일 복지 포인트를 꼭 받아야 되고, 또 현금과 함께 월급도 정상적으로 입금이 돼야 될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0: 주님.
1: 아버지 하나님, 내일 이렇게 참으로 월급도 제대로 입금이 되고 또 복지 포인트나 또는 여러 가지 현금이 들어와야 생활이 가능한 것 같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하나님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0: 주여.
1: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가정 가운데에 필요한 이 물질과 참으로 이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내가 이렇게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때를 맞춰서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 그 찬양과 영광 취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또한 9월 전도 때 만나게 될 인력 아저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인력군들이 9월 전도할 때에 참으로 만나질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하나님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소중한 만남의 기회 갖기를 원하는 이분을 통하여서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 9507번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복음의 통로를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주여.
1: 그래서 한 영혼이 우리 9507번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놀란 역사가 벌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0: 아멘.
1: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란 역사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하여서 애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9507번님의 삶의 모든 것들도 신경 써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한없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로 합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9507번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잘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 9507번님의 가정을 잘 지키실 줄 믿고요. 더불어서 우리 9507번님을 통해서 우리 인력 아저씨들이 구원받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두 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15번님께서는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에게 충분한 일거리를 공급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하셨고요. 이어서 9627님께서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1: 네.
0: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9215번님의 남편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일거리가 쉼 없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일거리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남편에게 충분한 일거리가 제공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그리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0: 주님.
1: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음도 하나님께서 강하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0: 아멘.
1: 면에서 강건하여서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 재정적으로나 따라님 참으로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윤택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9507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0: 재물과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아니하게 나올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9627번님, 하나님 영육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 주님.
0: 육신도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영혼이 먼저 건강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 주님.
0: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어지고 하나님 육신도 건강해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갔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목사님은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이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진행의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우정초 5학년 김봄입니다. 저는 지금 5학년이고 2학년 가을에 입단했어요. 저는 그 교회 권사님이 엄마 선교 여행 같이 하시는 분이 저 합창단 추천해 주셔가지고 해보게 됐어요.
0: 그렇군요. 활동하는 건 어때요?
1: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는 합창단 연습 시간이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맡은 역할 연습하면 조금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서.
0: 그럼 그런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있어요?
1: 친구들이랑 언니, 오빠들과 같이 연습하고 웃으면 좀 극복이 되는 것 같고 자모님들이 준비하시는 간식을 먹으면 좀 힘이 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역할을 뽑히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실 몸이 힘든 생각이 안 나긴 해요.
0: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예요?
1: 초코우유?
0: 어떤 역할을 가장 좋아하고 지금 맡은 역할은 뭐예요?
1: 저는 속옷춤이랑 치어리딩이랑 육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치어리딩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여서 좋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요?
1: 2024년에 처음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나라사랑 축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 첫 해 해보는 거여서.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케네디 센터 무대가 너무 크게 느껴졌었고 무대에 섰을 때 가슴이 완전 쿵쾅거리고 많이 떨렸는데 케네디 센터에서 딱 공연 끝나고 앵콜곡이 딱 나왔을 때 그때가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0: 합창단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1: 합창단에 와서 찬양하면 제 기분도 좋아지긴 하는데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러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곳이라는 합창단을 의미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보석이며 선물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는 합창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해보니까 너무 선물 같은 좋은 거였기 때문이다.
0: 그렇다면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엄마, 아빠.

0: 제가 어린이 합창단에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데려다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추억도 많이 만들고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1: 신입 단원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0: 여러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연습하며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 있겠지만 선생님과 언니, 오빠, 친구들이 모두 따뜻하게 맞이해 줄 거예요. 우리 합창단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래요. 곧 만나요.
1: 수줍은 아이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재미를 알려줄 수 있는 곳, 바로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극동방송.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 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울산지방회 평신도부가 주관하는 제3회 연합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윤철원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8월 23일 주

주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남구 수암로에 위치한 울산 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목회자 세미나도 함께 진행됩니다.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광명성결교회에서,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중구 우정동에 위치한 울산 제1성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27-0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8월 20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육의 뉴스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 갱신협의회가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 제31차 영성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23년 미국 켄터키주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청년 부흥운동 3주년을 맞아 방한한 케빈 브라운 총장이 영적 부흥의 본질과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대전 지역 20명 안팎의 소형 청년 공동체들과 부산 지역 대형 청년 캠프가 각각 연합 수련회를 열고 청년 사역에 힘을 모았습니다.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가 세운 바울 선교교회가 최근 지진 피해를 입은 페레이라 지역을 돕기 위해 현지인 목회자 중심의 긴급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가 경남 산청 민들레 공동체에서 23개 단체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더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0: 교회갱신협의회가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 제31차 영성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교갱협은 수련회 기간 자기 성찰을 담은 비전 선언문을 통해 교만과 간행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고 부교역자 갈등 및 세대 격차를 다루는 대토론회를 28년 만에 개최했습니다. 또한 30년의 활동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고 금권과 파벌 배격, 다음 세대 전면 배치, 인공지능 및 인구 변화에 맞춘 사역 다짐을 발표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오정호 대표 회장과 강사들은 목회자 자신부터 개혁할 때 교회와 교단이 살아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교갱협 참석자들은 오직 교회 갱신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목회자가 먼저 썩는 밀알이 되겠다는 30년 전 창립 고백을 다시 가슴에 새겼습니다. 지난 2023년 미국 켄터키주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청년 부흥 운동 3주년을 맞아 방한한 케빈 브라운 총장이 영적 부흥의 본질과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지난 2023년 2월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 휴즈 강당에서 16일간 밤낮 없이 이어진 자발적 회개와 부흥 운동 뒤에는 학생들의 회개를 통제하지 않고 기도로 받쳐준 교직원들의 거룩한 상상력과 영적 온기가 있었습니다. 방한 중인 케빈 브라운 에즈버리대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의 뜨거워진 영적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으려면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가 그 열정을 받아 성숙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 총장은 불필요한 논쟁과 분열은 사탄에게 기회를 줄 뿐이라며 교회가 차이를 넘어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사도행전의 마술사 시몬의 예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열망할 때 진정한 연합이 시작된다며 분열된 세상 속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신앙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 지역 20명 안팎의 소형 청년 공동체들과 부산 지역 대형 청년 캠프가 각각 연합 수련회를 열고 청년 사역에 힘을 모았습니다. 대전 나비섬 교회와 시온 성결 교회, 아둘람 처치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시온 성결 교회에서 십자가의 길을 주제로 청년 연합 수련회를 열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교를 맡은 윤석종 목사는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 역시 지난 17일 부울경 지역 73개 교회 1,300여 명의 청년이 참석한 가운데 더 플로우 청년 캠프를 열어 말씀 강의와 함께 인공지능, 취업, 이단, 환경신학 등 실질적인 삶의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캠프 현장에는 선교 및 상담 부스 10곳이 마련돼 청년들에게 구체적인 사역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가 세운 바울 선교교회가 최근 지진 피해를 입은 페레이라 지역을 돕기 위해 현지인 목회자 중심의 긴급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김혜정 선교사는 지난 18일 인터뷰에서 구스타보 마르케스 현지인 목사에게 구호 실무와 현장 지시를 맡기고 자신은 조력자로 동행한다며 지진 현장에서 6.25 참전 용사 유가족의 생사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1년 콜롬비아에 파송된 김 선교사는 부사가수가 지역에 교회를 세운 뒤 현지인 청년 구스타보를 목회자로 양육하고 예배와 설교, 사역 주도권을 이양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부터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유가족을 돌보는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혜정 선교사는 현지인 동역자들이 자기 땅에서 자기 민족과 함께 사역할 때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며 현지인 중심 선교관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가 경남 산청 민들레 공동체에서 23개 단체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더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는 여성 모임 에제르를 비롯해 장애, 노숙인, 중독, 농촌 등 각기 다른 현장에서 공동체적 삶을 이어온 회원들이 모여 사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숙인 자립을 돕는 물만골 공동체 문상식 목사는 공동체란 서로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실제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라파 공동체 윤성목 목사는 오랜 시간 쌓아온 공동체성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 경험의 기록과

0: 4세대 리더 참여 등 세대 교체 역량 집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예상되며 바람은 초속 1m 정도로 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은 32도, 습도는 60%입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정호입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창량의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우.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만평교회 김성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만평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설교가 조금은 듣기가 거북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을 두고 말할 때에는 사람과 짐승은 차이가 없다고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서도 사람은 종기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사람이 제 아무리 호사를 누리고 살아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고 마시고 자고 죽는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저 먹고 마시고 자고 죽는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땅의 것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만

0: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영도 혼도 없는 육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땅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도 육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땅의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는 노아의 방주 사건은 알고 있을 겁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기록한 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순간부터 인간은 육체가 되는 겁니다.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하고 나머지 인간들은 짐승과 함께 다 심판을 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니라 육체, 즉 짐승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사람도 짐승도 모두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신자는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이 없는 자, 불신자는 짐승처럼 지옥으로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천국의 소망이 없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신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 되어서 지금은 함께 이렇게 살고 있지만 종국에 가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사람과 짐승을 비교하면서 사람 중에서도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 같은 사람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육체, 곧 짐승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날에 짐승과 함께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돋는 해같이 빛날 겁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듣기 거북한 설교를 했습니다. 듣기 부담스러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도 사람,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합시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당신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길 소망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 데이 8월 2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 전기가 끊긴다면 어떨까요? 일단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콘솔 스튜디오의 모든 전원이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지금 그곳의 에어컨, 선풍기, 컴퓨터도 전원이 나가고, 집안의 냉장고, TV, 그 모든 전원이 나간다면 정말 상상도 안 되죠. 그런데 최근 북한에서는 황해북도 이 도 전체가 며칠 동안 전력 공급이 끊기는 큰 정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도 전체에서요. 경기도면 경기도 전체,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도 단위로 전기가 다 끊겼다고 하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퀴즈로 만나봤던 지방에서는 1시간 안팎으로, 그리고 평양에서는 3시간 안팎으로 전력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24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곳들이 있었어요. 우상숭배 시설이나 아니면 병원 같은 곳들이나. 그런데 이곳마저도 전력 공급이 끊기는 큰 정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늘어난 데다 오래된 전력시설 때문에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사고가 생긴 건데요. 무더운 여름에 선풍기 하나, 그리고 물을

공급받는 일부터 음식을 보관하는 일까지 참 어려운 일상입니다. 이 북한의 우리와는 다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억압받는 그 땅에 우선순위가 사람이 아닌 우상 숭배인 그 땅이 깨어지고 참된 자유와 소망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그런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기다려볼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주님 안에서 깨어지길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첫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할게요.

북한에서는 지방에서 하루 1시간 안팎의 전기를 각 집마다 공급을 받지만 이 당국이 1호 시설이라는 이름 아래요. 24시간 전력을 보장해온 곳들이 있습니다. 우상화를 위한 동상이 있는 곳, 기념비가 있는 곳, 그리고 이 혁명을 위해서 만든 건물들이라는 이름으로 1호 시설에는 24시간 전기를 공급해왔는데 이마저도 전력이 끊긴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면서 술렁이기 시작했다죠. 그래서 데일리인키에 따르면 이 모든 군인들이 복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다고 하고요. 복구가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도 하죠. 복구 작업에 투입된 군인들은 전기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물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에 전기가 없다니요. 진짠가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전기가 잘 공급되지도 않고요. 지금 도단위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상황 중에서 뙤약볕에서 그리고 비가 오면 또 오는 대로 어려우면 그저 어려운 대로 나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 청년들, 이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의 한 줄 한 줄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3664님도 보내주셨고요. 동탄에서도 이 더위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쓸 수 없는 게 참 말이 안 됩니다라고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덥다 덥다 하면서 에어컨을 잠시 잠깐이라도 못 쐬면 불평불만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하시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특히나 에어컨 세게 안 나온다고 불평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하시면서도 문자 출석 인사를 주셨는데 우리 북한 땅을 위한 이 마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극동방송 OFD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시원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한 줄로도 함께 해주세요. OFD에서는 출석 인사와 더불어서 매 시간 만나보는 한뼘 차이 퀴즈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곳에 정착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여정을 나누는 시간까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하시고 들어오시면 로그인하신 후에 무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오프닝에서부터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여러분 요즘 전기세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여름철이면 에어컨을 사용해서 평소보다는 다른 계절보다는 저는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도 북한 당 차원에서 공급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전기세를 내지 않을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한 뼘 차이, 북한 주민들은 전기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OX로 가야겠죠. 전기세를 낸다. O, 내지 않는다. X. 사회주의니까 안 내지 않을까?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다 안 내지 않나? 그래서 지방에서는 1시간만 공급하고 평양에서는 3시간 정도만, 그러니까 일반 가정 3시간 정도만 공급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찾아봤거든요.

우물정 1069번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가운데 또 선정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에게는 예외인 정답, 의외인 정답이었어요. 예외일 수도 있겠죠. 사회주의 체제인데 예외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또 친구들과 나누는데 참 알면 할수록 모순이 발견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한 이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항상 말씀드리죠. 한 뼘 차이 정답을 보내주실 때 5만 보내주셔도 좋고요. X만 보내주셔도 좋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한 줄과 함께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 계신데 이 기도의 한 줄 한 줄을 방송을 통해서 나눌 때마다 마음으로 입술로 아멘을 선포하면서 함께 해주세요.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고요. 찬양 한 곡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어제 함께했던 평안북도가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김서영 자매 정착 이야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북한에서부터 이곳에 정착하기까지의 그 이야기 두 번째 만남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7개월 차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이곳에 정착한 지 이제 반년 차가 되어가는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아, 대한민국 정착 7년, 7개월 차 되는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진짜 7년 차 되신 것 같아요.
0: 네네네. 아, 7개월이에요, 제가. 말이 이제 실수가 네. 많이 나오고.
1: 어, 아니에요. 아,
0: 많이 좀 긴장되는 것 같아요.
1: 네. 평안북도의 사투리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0: 아, 이제

0: 언어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있으면서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말을 통할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이제 말을, 북한 말을 전혀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제 말을 하려는데 말이 까먹어서 이제 정말 웃기는 게 하나, 둘, 셋, 넷을 까먹어서 그게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1: 근데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0: 네.
1: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 그 10살 전후에 중국에 나오셔서
0: 네.
1: 한 10여 년을 사시다가 오셨는데, 한국어를 거의 다 까먹으셨어요.
0: 그렇다니까요.
1: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0: 근데 이제 오면서 이제 조금 이제 옆에 같이 얘기를 나눌 사람이 있어서 말을 하면 괜찮을 텐데, 말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말을 하려니까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1: 중국에서 그럼 7년 동안 거주하시면서는 주변에 이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 없다고
0: 네.
1: 하셨는데, 어디 계셨던 거예요?
0: 훈연강성요. 훈연강성 이제 학강시라고 러시아 국경 가까운데 거기서 살았거든요. 거기서 한 6년. 그냥 이제 팔려간 집인데 이제 그냥 도망도 안 가고 어디도 안 가고 그냥 그 집에서 이제 쭉 살았어요.
1: 거기에 있던 남성분은
0: 네.
1: 완전 중국어만 사용하셨나 봐요.
0: 네. 한족분이시라 이제 다른 말을 못하죠. 네.
1: 중국어를 잘하시겠어요, 선생님?
0: 일반적으로 회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1: 쓰기도 되세요? 쓰기가 진짜 어렵다던데.
0: 손으로 쓰기는 잘안 되는데 이제 아마 이제 타자는 잘 치죠. 네.
1: 채팅하고 문자분, 통보문 보냈고.
0: 네. 그런 거.
1: 그렇게 중국에서 6년의 시간을 보내시고
0: 네.
1: 이곳에 제3국을 통해서, 또 다른 제3국을 통해서 오셨는데,
0: 네.
1: 거기서 그런 결단을 하시기가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탈북을 하려는 의지가 없으신 상태로 그냥 차에서 잠이 든 채로 중국 땅을 밟으셨고, 그러면은 뭔가 북한 땅을 완전히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으셨음에도
0: 그래요.
1: 불구하고 타국에서 사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남한행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0: 기계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북한과 남한 갈등에 제가, 혹시 제가 남한에 오면 그런데 말려둔다고 생각해서 이제 한국행을 저는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1: 갈등의 중심에 설까 봐요.
0: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숨어 살더라도 그냥 이렇게 살다 말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계기점이 된게 제가 중국에서 4년째 만에 네일아트 숍을 차렸어요. 네.
1: 신분증이
0: 애아빠
1: 없으셨는데도.
0: 이름으로 오픈을 했고, 그리고
1: 정말요.
0: 제가 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태 사람이 이제 저한테 시비를 걸면서 이렇게 되면서 저희 물건들도 많이 막 이렇게 했는데, 경찰은 제가 불러야 되겠는데, 제가 신분이 없으니까,
1: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0: 그 사람 몰라요. 아, 그냥 이제 얘는 어디 중국 남방 지역에 아니면 이제, 혹시 조선족에 애냐,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대단하니까 나중에 이제 애아빠가 이제 그 사람이 저희한테 와서 이러는 거 난장을 부리는 걸 알고 그 사람하고 이제 좀 이제 지금이 왔다, 이제 막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애아빠가 경찰에 갔어요. 그 경찰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고. 신분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중국인한테 애를 낳았어도 중국에서는 저를 받아 안 줬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대한민국 행을 천천히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계획을 하고 5개월 만에 떠났어요.
1: 근데 그곳에서 대한민국행,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갈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0: 네.
1: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어떤

0: 시켜줬어요?
1: 처음에는 아마 다들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어가 안 되고 중국인들이 본인들한테 애를 놔주고 이렇게 돼도 핸드폰을 쥐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0: 네.
1: 근데 저는 이제 아빠가 핸드폰을 쥐어줬고 이렇게 작품들 올리는 거 그런 앱이 있단
0: 네.
1: 말이에요. 거기서 보면 저희 탈북민들

0: 당연하죠.
1: 그래서 그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가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좀 사용할 거다, 이렇게 이렇게 대우할 거다,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담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0: 이제 처음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저는 안 좋았어요. 이제 저는 이제 뭔가 두 정부가 이제 막좀 갈등도 있고 다투고 있는데 거기 가면 내가 굳이 안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으랴 이런 생각으로
1: 네.
0: 저는 여기만은 안 온다고 대한민국만은 안 간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던 제가 이제 왜냐하면 제 고향 땅에 이제 부모님들 계시고 가족분들 다 계시는데 내가 혹시 그 사람들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그냥 제가 조용하게 사는 게 혹시 그분들한테도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1: 그럼 그렇게 브로커까지 알아보신 다음에
0: 네.
1: 한국행을 선택하시고,
0: 네.
1: 그 한국행의 여정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알게 된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 은혜에 대한 여정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대한민국 정착 6, 7개월 차, 이제 반년 차인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한민족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오늘 찬양전에 앞서 나누었던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7, 8개월 정도 두세 계절을 보낸 우리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신 문자예요. 오 해피데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오늘 이 간증, 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오후입니다. 북한의 동포들과 함께하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라고도 6925님 나눠주셨는데 이곳에 먼저 온 작은 통일이라고 불리는 작은 통일의 그 모습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시선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OFP대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문자 한 줄 한 줄 한 통 한 통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는데 이 선물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퀴즈를 한 번 더 내드릴게요. 북한에서는 전기세를 낼까요? O 아니면 X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회주의인 북한에서 전기도 북한 당국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전기세를 낼까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초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또 풍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답은 북한은 주민들의 전기세를 낼지 O 아니면 X 정답은 O입니다. 전기세를 내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안 내기권 했어요. 통일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북한에서는 이전에도 집세,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걷어왔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처럼 계량기로 사용량을 측정해서 쓴 만큼 요금을 내는 방식은 아니죠. 그래서 가정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정한 금액으로 전기세를 걷고 있죠. 그래서 공급되지 않는 이 전기에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에서는 폭염과 낡은 전력시설의 문제로 도 전체 큰 정전이 발생했다는 소식까지 OFP데이를 시작하면서 나누어 봤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아닌 곳 북한. 이 북한 땅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면서 주민들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이 북한 사회가 복음으로 깨어질 수 있도록, 진리로 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요. 오늘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그리고 문제 정답까지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방송 마치고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북한 접경 지역에서 복음 통일이 되기를 기도한 지가 벌써 40년이 다 되었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신 새싹회원 분 계세요. 와, 수십 년이 된 이 한 분의 기도,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무수한 기도의 산이 복음 통일의 그 역사로 이어질 그날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소망하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북한을 위한 한 줄의 기도 올려주시리라 믿으면서 극동방송 OFP데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 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울산지방회 평신도부가 주관하는 제3회 연합부 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윤철원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8월 23일 주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남구 수암로에 위치한 울산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목회자 세미나도 함께 진행됩니다.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광명성결교회에서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중구 우정동에 위치한 울산 제1성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27-0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예.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매주 이 시간은 21세기 모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반쪽짜리 승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완전히 몰아내라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만 철병거로 그들이 저항을 하자 또 그렇게 버티자 다 몰아내는 것을 그냥 포기하고 공존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가나안 족속의 그 영향력이 점점 더 커졌던 것이지요.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 족속의 영향력이 막대하게 커졌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거룩함으로 가나안 족속과 그 땅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의 문화에 그 땅의 문화에 이스라엘의 그 부모들과 또 특별히 자녀들 세대가 더 휘둘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된 거지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타협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 타협이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또 오래 지속되는 위협으로 이스라엘에게 남게 되었고 다음 세대에게 무거운 그 영적인 짐을 넘겨주는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앞선 세대의 삶과 신앙이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것을 물려주면 탄탄한 토양 위에서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됩니다. 나쁜 것을 물려주면 부실한 토양 위에서 다음 세대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음 세대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앞선 세대의 한계를 극복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외를 기대하면서 앞선 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무책임하다는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튼실한 신앙의 바통을 물려주기 위해서 모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와 교사와 우리 기성세대에게 주신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다음 세대도 제법 모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분들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

않는다면 그 위기는 어느새 우리의 현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와 교사와 선배와 또 기성세대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사사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중단하십시오.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중단하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고 가나안 족속을 내모는 일에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라 그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적당한 타협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포기하고 물러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또 강성한 족속을 만나면 그들을 쫓아내기는커녕 자기들이 산지 쪽으로 쫓겨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많은 경우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기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그들을 부려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길을 택한 거죠. 타협을 택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피를 흘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평화로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노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절반의 승리다라고 부르면서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작은 불씨가 엄청난 결과를,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불씨라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엄청난 파괴를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산불이 나고 뭐 건물이 불에 타고 하는 일들이 사실은 뭐 큰 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남겨둔 작은 불씨가 다음 세대에게 끔찍한 재앙이 될 거라는 것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공존한다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공유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부족끼리 평화조약을 맺고 함께 공존한다라는 의미는 종교적인 교류도 허용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스라엘이 폭력과 음란과 물질주의로 가득한 가나안의 문화의 영향, 그 우상의 영향을 받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신앙이 혼합되고 변질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배반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지요. 그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내셨지요.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너무나 일방적으로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불공정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 40년간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손 하나 대지 않고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의무를 하나님 스스로 지신 거죠. 여러분, 어떤 변호사가 이 계약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말렸을 겁니다. 하나님, 이 계약은 하나님께 너무 불리합니다.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너무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 계약에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가 말렸을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거죠. 단 하나만 빼고요. 이스라엘의 의무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며 섬겨라. 그게 한 가지 유일한 조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잘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한 가지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겁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도 자기의 신은요 쉽게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런 영적 배반을 자

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격체이십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경험한 사람처럼 하나님은 큰 상처를 입으신 것입니다. 쓰라린 가슴을 안고 하나님께서는요, 길갈에서 출발하여 복임으로 올라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임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 학자들은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단순히 천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성자 그리스도시다라고 보는 분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심각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지한 회개를 촉구하셨다는 것이죠. 길갈에서부터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길갈에서부터 왔다는 말은 너희가 그 길갈에서부터 시작된 나에 대한 그 중요한 그 시기에 첫사랑, 그 첫 마음을 너희가 잃어버렸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길갈이라는 장소가 아주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과 본격적으로 싸우기 전에 할례를 행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유월절을 지킨 곳이 길갈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려 떠나보냈다라는 뜻이 길갈입니다. 참 자유와 새로운 출발을 경험한 곳이 길갈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첫사랑의 대상인 여호와를 배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올 것입니까?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우상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온몸을 휘감는 올무가 될 거다.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이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임 우는 자들이라는 이름이 그 땅 지명이 된 거죠. 그리고 그 통곡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이 곧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수백 번 눈물을 흘려도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그 눈물은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회개는요 눈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순종하는가로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보다 30년 앞서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이미 전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라고 분명히 설득하며 권면했습니다. 당시의 백성의 주류는요, 제3세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행하신 열 가지 재앙도, 홍해의 기적도, 광야의 고난도 모르는 제3세대였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세대가 1세대죠. 1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예외였죠.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2세대입니다. 그들은 정복 전쟁을 수행했지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가 바로 3세대입니다. 부모님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만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온전한 전쟁을 포기하는 모습도 그들은 보았던 것이죠. 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가나안의 세속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심각하게 경고했던 겁니다.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복을 주셨는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은 너희가 망각한다면 너희를 선대하신 이후에라도 너희를 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때 제2세대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4장 21절에 다 같이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분명히 대답했지 않습니까? 24절에서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분명히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제3세대가 다수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사자, 또 성자 그리스도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리 높여 울었다고 했지요? 제사를 드렸다고 했지요? 하지만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제2세대가 영적인 절박함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3세대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고난길을 지나갈 때는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있을 때는 이 고난이 언제 지나가나, 이 고난이 언제 해결되나, 문제가 언제 해결되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많은 경우를 보면요, 고난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일이 안 풀릴 때는요,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그토록 꿈꾸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오히려 진짜 영적인 위기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진짜 우리는요, 시험 대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원하던 대학, 배우자, 사업, 물질이 소나기에 들어오면요, 오히려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요, 구하던 복이 주어지면요, 오히려 사람이 변하기가 쉬운 겁니다. 아플 때는 간절히 기도하더니 건강해지면 예배도 빠지고 놀러 다니기 바쁘다는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반대는요, 어쩌면 불신이 아니라 양다리 신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영적인 이중 생활인 것이죠. 돈, 명예, 성공, 건강, 번영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놓고 섬기는 순간에 우리는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영적인 지조를 버리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복에 취해서 복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배은망덕이 저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타협하고 양다리 걸치고 대충 용인하는 신앙은 이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타올랐던 그 첫사랑을 평생토록 지켜내는 순애보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물려주십시오. 무엇을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부모 세대가 타협하면요, 그 반쪽짜리 신앙은요, 그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연결되는 겁니다. 영적 혼합주의는요,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본문 10절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참으로 뼈아프고 가슴 아픈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기적들을 목격한 세대가 떠나가니까요,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로 불리고 있나요? 신앙을 잘 계승했으면요, 다음 세대로 불렸을 겁니다. 도르바라고 히브리어로 되고요, 영어로 하면 next generation입니다. next generation. 근데 다음 세대로 불리고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모르는 다른 세대, 도르 아헬, 영어로 하면요, different generation이죠. different generation.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비극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신앙 공동체의 비극이지 않습니까? 부모님과 선생님이 있을 때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떠난 후에는 신앙을 떠나는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다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두려운 단어입니까? 다르다,
다르단 말이 참 두려운

나눕니다. 여러분, 세대가 바뀌면요, 당연히 여러 가지로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패션이 다르고 즐기는 음악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랄 때도요, 세대의 담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랄 때 저희는요, PC통신으로 자기의 의견을 소통하면서 발표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또 뭐 저는 안 그랬지만 통 넓은 청바지 막 찢어져가지고 바지를 막 여탈색해가지고 막 그런 옷을 힙합 패션을 막 즐겼지 않습니까? 자기 주체성이 강한 그런 세대였죠. 그래서 제가 X세대라고 불리던 그런 세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제가 나름 X세대 출신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막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막 X세대가 참 꼴불견이다. 막 기성세대와 너무 달라서 참 불편하다. 거부감이 든다. 이질적이다. 막 그런 얘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X세대가 이제 기성세대가 된 거지요. 이제 그 X세대가 세대는요, MZ세대를 보면서, 아, 꼴불견이다. 아, 마음에 안 든다. 불편하다. 이질적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요즘 애들은 참 너무 다르고,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 40, 50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어른들이 젊은 애들이 마음을 들여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3700년 전에 수메르 점토판이 발견되었는데 거기 이렇게 써있답니다. 요즘 애들은 참 버릇이 없다. 부모님들과 선생님을 봐도 인사도 잘 안 하고 참 못마땅하다.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죠. 역사는 돌고 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화와 취향이 다른 건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달라져 버리면요, 비극 중에 비극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 세대가 문화와 취향 우리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은 우리와 똑같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사기 이 시대처럼요, 이때의 자녀 세대처럼요, 혈통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신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을 개간하느라 자녀 교육에 신경을 별로 못 쓴 거죠. 경제적으로 좋은 환경 물려주는 게 우선이 되어서 자기 일에만 집중했고 자녀의 신앙 교육에 소홀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농사법을 배우면서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까지 섬긴 거죠. 그 일에 마음이 빼앗겼던 거죠. 부모 세대가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을 보고서 자녀 세대가 보고 배운 거죠. 자기들도 양다리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아니, 나중에는 하나님을 아예 버리는 데까지 나갔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사사기를 보면요, 온통 무법천지인 거죠. 영적인 암흑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교회도 서구교회의 전철을 밟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년, 40년 전에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당을 지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올리게 아이들을 불러서 먹이고 안아주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의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어른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현재 한국교회의 48%가 교회 학교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아예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 소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른들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37%가 줄었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출산 탓도 있겠죠. 그러나 저출산만 탓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속 문화에 중독된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에 얼마나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지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난리가 나지요. 그렇지만 자녀들이 주일 예배를 빼먹어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말씀을 읽지 않아도,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너무나 무감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시민 블레싱을 꼭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0: 작심 3일이 되면 3일마다 작심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또 포기하다가 포기가 되면 또 다시 하고 또 하다가 멈추게 되면 또 작심해서 또 하고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인 거죠. 여러분 좋은 학벌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벌은요 길어야 평생을 갑니다. 평생도 긴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주면요 평생을 넘어 영원을 책임져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냥 해도 된 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하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고 계속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부서 우리 교육자들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부터 부모님이, 선생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주어야 하는 거죠. 시간을 줘야 하는 거죠. 물질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예수 신앙을 그들의 심령에 심어주기 위해서 기성세대가 모든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세상 가치가 세상 가치의 높은 파도가 일렁이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적으로 예수 신앙을 전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통찰을 구하고 그 통찰을 다음 세대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전문가로부터 배우며 또 그것을 실행해내서 우리의 소중한 다음 세대를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부흥의 세대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 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셨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 붙들었더니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인생에 참 의미를 주셨다. 무너져가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어떤 정보나 교훈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그분을 알려주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증언하는 부모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복음으로 중심을 잡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요 돈이나 땅이나 학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복하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물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육부서에서 그리고 온 교회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보람이 되는 믿음의 세대, 위대한 부흥의 세대로 세우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기성세대, 어른세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21세기 모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77-6091 052-277-6091번 울산시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울산지방회 평신도부가 주관하는 제3회 연합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윤철원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8월 23일 주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남구 수암로에 위치한 울산 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목회자 세미나도 함께 진행됩니다.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광명성결교회에서,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중구 우정동에 위치한 울산 제1성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27-0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본인에게 특별한 찬양이 있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에게 특별한 찬양인데요. 제가 잊고 있었던 찬양을 최근에 접했거든요. 옛날에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모르고 있는 분들을 많이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해 주소서 라고 기도했던 모습도 기억이 났어요. 어떨 때는 방에서 그 옛날 카세트 테이프로 이 찬양을 틀어놓고 그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생각도 납니다. 최근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보는데 예전에 그 순수하고 간절했을 때 모습이 많이 없더라고요. 회개가 되고 다시 그 선교의 열정을 갖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다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나의 관심도 그곳에 있고 그에 대한 간절함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1: 지금도 전 세계 55개 인구 중 12억의 중국인과 10억의 모슬렘을 포함한 절반 이상의 영혼들이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복음이 없어서 영혼의 목마름과 어둠에 눌리고 상한 그 영혼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란노 경배와 찬양,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야, 오래간만에 또 이 찬양 들었는데요. 그때처럼 마음이 막 좀 뜨거워지네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해가지고 들었어도 죽어가고 있다. 하용인 선교사님의 그 애절한 목소리도 들리고요. 참 이 두란노 경배와 찬양 예전에 참 우리가 같이 참 많이 불렀었는데 참 많이 시간이 지났네요. 지금 들어도 저는 너무 좋네요. 구하라, 건져라 이 모든 열방들을. 이어서 이 찬양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요. 한 지역에만 조금만 이렇게 국한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전 세계 정말 많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바로 열방이라고 쓰죠.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0: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찬송가 온 세상 위하여 크룩수 힘찬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네, 박세령 예, 앨범에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입니다. 제목 자체가 은혜가 돼요. 두 곡 찬양, 열방을 향한 찬양, 복음을 위한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오게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요, 내 가족,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급한데 더 힘들어. 예. 자, 이 시간에 우리 새끼아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영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 위훈아님 되시죠?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예, 저 극동방송 새끼아라 김인수 PD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괜찮습니다.
0: 잘 지내고 계세요?
1: 아유, 그럼요.
0: 아, 아주 그래요?
1: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아주 잘 지내고 네, 그래요.
1: 네.
0: 다행이네요. 지난 6월에 우리 통화했잖아요.
1: 네네.
0: 그때 10개월 방학 맞죠?
1: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방학 끝내셨나요?
1: 아유, 그럼요.
0: 아유.
1: 끝내고,
0: 예.
1: 그, 추천해주신 공교에 등록해서,
0: 예.
1: 새가족 교육도 끝났고.
0: 와. 이야, 새가족 교육도.
1: 네.
0: 오, 저희가 또 소개해 준 교회 또 네. 등록까지 하셨고.
1: 네.
0: 이야, 아우, 너무 감사하네요. 예.
1: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예,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0: 예, 예.
1: 그냥 하나님 말씀만.
0: 예.
1: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0: 1대1로 하나님 만나세요. 네. 제가 네. 아마 그런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래요. 참, 그때 그 이전에 이제 교회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잖아요. 그쵸? 제 기억하기로는요.
1: 네, 맞습니다.
0: 아유, 지금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잘 예배 드리고 계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그때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계셨고.
1: 네. 아내하고 딸은 그 기존교회 그대로 그냥 다니고 있고요.
0: 예, 예.
1: 저만 이제 교회로 옮겨서.
0: 네, 네.
1: 네, 새가족 등록하고
0: 예.
1: 그 끝나고
0: 예.
1: 수료식도 끝났습니다.
0: 수료식도 끝났고
1: 네.
0: 아내도 많이 옆에서 기뻐하실 것 같네요.
1: 아, 많이 좋아하죠.
0: 그래요. 그때 네. 선물도 잘 받으셨죠?
1: 네, 받았습니다.
0: 주얼리 선물은 아내에게 잘 전달됐습니까?
1: 네.
0: 아, 다행이네요. 참, 그러니까 이렇게 10개월 방학이면은 그래도 빠르게 방학을 끝내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1: 아, 그 전에 항상 안 빨리 가야 되는데
0: 예.
1: 뭐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0: 예.
1: 건강한 교회 찾는답시고
0: 예.
1: 좀 그러고 있었는데
0: 네.
1: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예. 그러니까 이제 방송 들었다 보면 뭐 10개월이 뭐 귀여운 방학이죠. 막 몇십 년 방학들이 예. 많은데
1: 예, 맞습니다.
0: 그래도 빨리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네.
0: 그 뒤로도 계속 방송 듣고 계시나요?
1: 네.
0: 지금
1: 뭐 지금은 많이는 못 듣고.
0: 네.
1: 틈 나는 대로 차.

0: 타고 오메가면 하여튼 항상 예. 그 정도 채널이 네. 돼 있습니다.
1: 그래요. 또 주위 분들에게 네. 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위은아님 같은 분들이 또 많이 생겨나면 좋잖아요.
0: 그럼요.
1: 그렇죠. 예.
0: 네.
1: 그때 우리 결단의 기도를 했다면 이 시간에 네. 저와 함께 네.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0: 네.
1: 예. 저 따라서 우리 한번 네. 기도 한번 할까요?
0: 네. 네.
1: 예.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어려움을 이겨내며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예. 참 사실은 정말 어려운 경험을 예. 교회에서 금전적인 상처가 있었다고 하셨죠?
0: 네네.
1: 예. 참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보면. 제가 네, 이 새끼라를 진행하다 보면
0: 지난번 교회에서 금전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1: 네네.
0: 근데 그걸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1: 네네.
0: 그 문제에 있어서
1: 네.
0: 예, 동료 집사님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달랐고
1: 네네.
0: 또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1: 네.
0: 제가 모르게
1: 예.
0: 내가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지는
1: 아 그래요.
0: 이해 안 되는 쪽으로
1: 예.
0: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1: 예.
0: 너무 힘들었어요.
1: 그렇군요. 아이고 네. 정말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툴툴 털어버리고
0: 네.
1: 쉽진 않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1대1의 그 만남 계속해서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앞으로 우리 공릉교회 건강한 교회 예배 잘 들으시면서 거기서 또 좋은 교제 있으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은아님 좋아하시는 네. 인생 찬양 가장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0: 저는 사명.
1: 사명.
0: 네.
1: 이 찬양 그,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0: 그 찬양으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 그래요. 어떻게 만났는데요?
0: 네. 그러니까 아내도 저도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아내를 교회로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하다가,
1: 네.
0: 그냥 어느 날 수요 예배를 갔는데,
1: 네.
0: 같이 앉아서 찬양도 잘 모르고 한데 이 사명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가면서
1: 네네
0: 아 하나님 믿어야겠다
1: 예예 예.
0: 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기시하겠고
1: 네네
0: 영접하게 됐고
1: 예
0: 그래서 이 다른 찬양은 뭐 멜로디를 듣고 해야 이제 기억이 나는데
1: 네네
0: 이 찬양만큼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1: 네네.
0: 좋아하는 곡입니다.
1: 그렇군요.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사명이셨는데 정말 그 예수님의 사명 보면서 우리의 사명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마음이 듭니다. 오늘 네. 이 사명 신청해 주셨는데 이 찬양 보내면서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계약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또 축하해 꽃바구니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1: 다시 한

동방현주의 사명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10개월의 방학 더 길어지기 전에 잘 계약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저희 극동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린 교회를 나가셔서 또 등록까지 하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이 시간에 제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 분은 아주 독특한 케이스로 지난번에 저랑 한번 전화 연결이 된 분인데 이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무교입니다. 완전 무교인데 지인 중에 천주교

성당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새끼라를 그렇게 즐겨 들으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새끼라 새끼라 하면서 이분에게 이 방송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라가 뭐야라고 하면서 이 무교생이 이 방송을 듣다가 저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도 했죠. 자, 이분 교회를 나갔다.

0: 여보세요?
1: 네.
0: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0: 제가 이거를 전화를 드린다 하면서 아껴놨다가 제가
1: 네.
0: 여유 생길 때 전화하려고 했어요.
1: 네.
0: 그때 저하고 통화하고 나서 등록은 안 했지만은 그냥 교회 다녀왔다고
1: 네,
0: 문자 주셨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
1: 그냥 혼자 그냥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0: 어떻게 집 근처 그냥 아무 교회나 가서 갔다 온 거예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때 한 번 딱 갔다 왔어요? 아니면 그 뒤로도 몇 번 가세요?
1: 제가 쉬는 날이 이제 불규칙해가지고.
0: 네네.
1: 그때 한 번 그냥 사람들이 그 예배 보는 시간에 우르르 들어가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렇게 따라 들어갔다가.
0: 예.
1: 한 30, 40분 같이 있다가 나왔다가.
0: 예.
1: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얼마 전에.
0: 네.
1: 금요일 날.
0: 예.
1: 금요일에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막 가길래
0: 예.
1: 아마 저녁에도 또 뭐 하나
0: 금요일에 또 따라 들어가 봤어요 교회
1: 네 혼자
0: 혼자
1: 네
0: 그 두 번 가봤군 일요일 날 한번 따라 들어가 보고
1: 네.
0: 금요일 날 밤에 한번 따라 들어가 보고
1: 네
0: 정말 그 신기한 게 우리 1769번님은 그때
1: 네.
0: 이제 무교라고 했잖아요 무교
1: 네네 네.
0: 근데 이제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
1: 네,
0: 이 새끼라 방송을 듣고 있다가 한번 들어봐라.
1: 네, 맞아요.
0: 그렇죠? 그래가지고
1: 네.
0: 이제 듣게 됐는데 그 천주교 네. 다니시는 분은 계속 성당 다니시면서 이 극동방송
1: 네,
0: 들으시는
1: 맞아요.
0: 거 지금도?
1: 지금도.
0: 지금도.
1: 네.
0: 그래서
1: 지금도 그래서 항상 그 차를 타며.
0: 참 특이해요. 신기합니다.
1: 네.
0: 네 신기합니다. 제가
1: 네.
0: 그분한테 제가 선물을 드렸나 모르겠네. 그분한테.
1: 주셨다고 받았다고.
0: 아, 그분한테 선물 드렸군요.
1: 네.
0: 우리 1769번님도 선물 받으셨던가요, 그때?
1: 네.
0: 그래요, 그래요. 뭐 받으셨죠?
1: 저는 유산균.
0: 유산균 그, 받으셨구나.
1: 네, 그리고 그분은 김치가 왔다고
0: 김치,
1: 그러시더라고요.
0: 그렇구나.
1: 네.
0: 아무튼 잘 갔네요. 잘 갔고. 두 번 교회 갔는데, 이렇게 한번
1: 네.
0: 따라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1: 네.
0: 어땠어요, 느낌이?
1: 그냥 구경하고
0: 그 구경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구경해 보니까 어땠어요 마음이 어떤 느낌이었어요?
1: 잘 모르겠어요.
0: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1: 네.
0: 혹시 갔던 교회 이름 기억나요?
1: 신일교회.
0: 예?
1: 신일교회.
0: 신일교회 네. 계시는 곳이 어디시죠?
1: 그 근처예요. 안양 5동.
0: 안양.
1: 네.
0: 안양에 계시는군요. 안양 신일교회를
1: 네.
0: 갔다 오셨구나. 그 금요일도
1: 네.
0: 신일교회 갔다 오셨고.
1: 네.
0: 우르르 들어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닌가 봐요.
1: 커요.
0: 커요.
1: 네.
0: 그렇구나. 와, 아무튼 그래도 참 신기하게 교회를
1: 네.
0: 거의 뭐 한 번도 안 나가봤던 분이잖아요.
1: 한 제가 6살, 7살 때는 동네에서 많이들 갔잖아요.
0: 예예. 예.
1: 고를 때는 뭐 고를 가봤죠.
0: 그렇죠. 뭐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진짜 무교 안 가봤던 분인데.
1: 그렇죠, 그렇죠.
0: 최근에 간 게 그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1: 네.
0: 근데 그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을 때는 등록은 안 했지만 그냥 다녀왔어요. 이게 무슨
1: 네,
0: 감정인지는
1: 맞아.
0: 모르겠지만 그냥 편안했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었잖아요.
1: 네, 네.
0: 제가 이거 문자 안 버리고 가만히 잘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전화했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 편안함이라는 게 그걸 네. 느꼈다는 거가 참 또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좋아요. 그래서
1: 감사합니다.
0: 앞으로도 그 편안함을 좀 더 느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 네.
0: 저하고 전화 연결되고 나서 이 방송도 또 몇 번 들어봤어요?
1: 네.
0: 그래요? 그 뒤로도?
1: 저도 네. 저도 차에 하면은 그 이제 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켜놓는 거죠. 딱 이렇게 맞춰놓고.
0: 그래서 제가 이제 1769번님처럼 이렇게
1: 네.
0: 다른 분들 막 전화 연결하고 이런 거
1: 네.
0: 들으셨죠?
1: 네.
0: 막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하고.
1: 네.
0: 네, 그쵸, 그쵸. 막 이렇게 교회 가자 그러고.
1: 네.
0: 자, 우리 그래서 1769번님, 그 금요일 날 갔던 때가 언제라고요? 최근에 언제?
1: 지금 8월 달에 7월 달쯤이에요.
0: 7월 달?
1: 네.
0: 얼마 안 됐네요.
1: 네, 네.
0: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1769번님이
1: 네.
0: 옆에 아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1: 좀 불편해요.
0: 불편해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1: 네.
0: 그래요.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1: 네.
0: 그래서 또 혼자 30분 있다가 또 이렇게 탁 나오셨다길래.
1: 네.
0: 불편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1: 그런 그렇죠. 건 아니고.

0: 이곳에서.
1: 예, 그래서 한번 다시 또 이렇게 한 번씩 가보셔서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시면 어떨까? 예, 30분 있다가 35분 있다가 이런 식으로
0: 네.
1: 말씀도 더 말씀 목사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0: 아니요.
1: 아, 중간에 빠져나오셨구나.
0: 네.
1: 목사님 말씀도 다음번에는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잘
0: 네.
1: 이해는 안 가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0: 네,
1: 지난번에
0: 알겠습니다.
1: 제가 이제 방송에서 전화 연결됐을 때 아마 이제
0: 네.
1: 제가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간략하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0: 네.
1: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따지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 믿었을 때 이제 나중에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갈수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교회 가셔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번에 아시게 되면 너무나 좋겠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그래서 다음에 한번 꼭좀또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0: 네.
1: 지금 어떻게 일하시다가 전화 받으셨어요?
0: 네, 일하다가 잠깐 이제 동료랑
1: 예.
0: 옆에 잠깐 나왔어요.
1: 잠깐 나왔어요. 아유, 그럼
0: 네.
1: 잠깐 그러면 지난번에 영접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저랑.
0: 지금 앞에 그 동료분이 있어가지고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1: 기도는 좀 힘들 것 같아요?
0: 네, 바로 앞에.
1: 알겠습니다.
0: 네,
1: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1769번님, 그 방송 들으면서 또 교회 갔다 오면 나또 교회 갔다 왔다. 이제 뭐 이런 좀
0: 네,
1: 문자도 한번
0: 알겠습니다.
1: 보내주시고 다음에 제가
0: 네.
1: 꼭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자, 우리 1769번님. 정말 무교신데 천주교 신자가 새끼라를 애청하시는 분의 소개로 듣게 되셨고 저랑 통화를 했다가 이렇게 우르르 따라서 이게 주일날 한번 가봤다고 하는데 또 금요일날도 가봤다고 하고요. 와, 1769번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꼭 예배 다시 꼭 드리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나의 구주 예수님 꼭 믿으시는 우리 1769번님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방송 소개해 주신 우리 천주교 우리 지인이라는 분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애청해 주시고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지인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가플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선물들, 우리 방학생

무교생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선물이 가고 있어요. 도전 찬양도 하고 퀴즈도 할 때 여러분 드리고 있으니까 예, 삐지시면 안 됩니다. 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끼라 청취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신기한 게 아까 그 전화 연결됐던 것처럼 천주교 신자가 새끼라를 무교생에게 추천해가지고 듣고 저랑 연결돼서 교회를 지금 벌써 두 번을 나가봤다는 거. 참 이 라디오는 어디서 누가 들을지를 모르겠어요. 참 불특정 다수가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고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연결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화 통화됐던 우리 1769번님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꼭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새끼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의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은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시며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수많은 상황들을 마주할 때 내 삶에서 지금 올려드린 이 찬양의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자리, 경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위대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대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은 지금 참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쁘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 우울하고 외롭고 슬프고 답답하고 문제 많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마른 뼈 인생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서 더 이상 마른 뼈 인생을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약 26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선자 에스겔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자를 이끌어 어느 골짜기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 가보니까 사방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 2절입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진행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마른 뼈들은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선자를 계속 보내서 경고하고 또 경고했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여러 우상들을 섬겨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왕족과 귀족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고는 하나 마치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 35년이 그랬습니다.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 통치하에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까지 빼앗겨서 한국말도 쓰지 못하고 일본말을 써야 되고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가운데 우리에게 광복이다가 왔는데 에스겔 당시 이미 10년 넘게 저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처럼 심히 마른 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 노예가 되어서 외롭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른 뼈 인생에서 벗어나보려고 낮이고 밤이고 밤낮 술을 마셔서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도박 중독에 빠져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이렇게 저들은 깊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저들이 마른 뼈 인생이 바뀌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오고 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마른 뼈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기쁨, 감사, 감격,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고 교회에 무슨 일을 맡겨도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던 그 모습이 어느 순간 서서히 사라지더니 예배의 구경꾼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쉽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남탓만 하고 있다면 이미 그 모습은 마른 뼈가 된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 사고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우린 돌이켜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상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주님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장 1절에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른 뼈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이 절망의 결박을 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에스겔도 하나님의 권능이만 그 순간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장 3절에 설명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야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야훼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힘, 주님의 권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 순간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약점은 우리가 그 힘을 잃어버리는데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털이 잘려서 힘을 다 잃어버렸는데 성경을 보면 그가 힘을 잃어버린지도 몰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서 이 권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권능을 회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믿음의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권능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문제 속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나의 증인으로 쓰임받으려면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의 권능이 임해서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때는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문제에 부딪힙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참소할 때 마음의 상처로 스스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권능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딱 붙어 있어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무능력자가 되어서 사소한 것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날마다 주의 권능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주님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자와 나갈 때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에스겔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때 마른 뼈들이 붙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여 그 뼈들이 붙어져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에스겔 37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들이 붙고 가죽이 덮여 사람의 모양은 되었는데 그들에게 아직 생명이 없어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자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 30장 9절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기가 동서남북에서 불어와서 각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각 사람이 다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른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그 무기력하고 비겁쟁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입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 많고 죄로 뒤덮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외에 다른 문제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진행형입니다.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성령을 인정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점령하도록, 그래서 내가 성령에 이끌려 이끌리는 삶을 살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내게 맛이 없어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소하지 말려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의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다 헛된 것입니다. 저는 새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서 그거로 인해서 자녀들끼리 싸움이 나고 문제가 생겨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았으면 정말 좋은 일 하다가 천국 갈 텐데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세상을 떠나니까 온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찰스 코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그는 20세기 미국의 저명한 변호사이자 백악관의 핵심 권력 중심부에 있던 정치가였습니다. 미국 37대 닉슨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특별보좌관으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자입니다. 늘 대통령과 나라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는데 그가 1972년부터 1974년 동안 미국 정치 역사상 최대 스캔들인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법방해죄로 연방법원에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1972년 6월 17일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건물 내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귀한 다섯 명이 침입했다가 현장 경비원들에 의해서 발각되고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서 소지품을 뒤져보는 가운데 백악관 보좌관의 연락처가 기록된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이 일로 1974년 8월 9일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사임을 하고 찰스 콜스는 연방교도소 죄수로 수감되어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받은 중간에 1974년 8월 12일 워터게이트 수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그가 친구 탐 필립스 회장 집을 방문합니다. 찰스 콜스는 자기는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여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곤경에 처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친구는 너무나 평안하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스트레스도 안 받나? 자네 같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 못지않게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하니까 그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합니다. 톰 빌립스가 뉴욕 빌리그램 전도집회에 나갔다가 빌리그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예수 믿게 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생을 그분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C.S. 루이스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의 가장 큰 죄라고 하는 부분을 읽어주었습니다. 시간 되면 이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타나면 누구나 혐오하는 악, 그리스도인 말고는 자신에게도 그런 악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악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악이란 바로 교만 또는 자만입니다. 이상 사람들은 이 악을 갖고 있으면서도 악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 책을 전달받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자신의 그 교만했던 모습, 권력의 정점에서 대통령과 늘 대화하면서 모든 것을 누렸던 그가 자기의 교만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0: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십시오. 그의 자제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두꺼운 갑옷이 깨져나갔다. 나는 평생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비참한 교만 덩어리였음을 깨달았다.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쇼한다고 형량을 줄이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말한다고 했지만은 그는 1974년 재판장에서 자신의 그 잘못을 변호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인정하고 유죄로 인정하고 백악관 참모 중에 최초로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 7개월 동안 복역을 합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때의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며 나는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 영예, 자유, 심지어 정체성까지. 당시 나는 죄수번호인 2326으로 불렸다. 교도소에서 작은 흑백 TV를 통해 내가 3년 반 동안 충성스럽게 섬겼던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을 보아야 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면에서 모든 것을 찾았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다.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극적으로 새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가 감옥에서 있으면서 감옥의 재수자들을 만났는데 가장 일상에서 절망적이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도소를 나온 다음 나는 남은 여생을 이 재수자들, 감옥에 있는 재수자들을 위해서 살기로 하고 1970년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해서 전 세계 재수자들과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집회 활동과 강연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금을 모아서 재수자들을 돕고 그래서 1994년 종교계 노벨상인 템플턴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상금 100만 불을 받았는데 그 100만 불 전액을 재수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돈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외된 재수자들을 돌보라고 잠시 저를 거쳐가게 하신 것뿐입니다. 2005년도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임을 안다. 권력자 12명이 모여 음모를 꾸몄지만 살기 위해 두 주도 지나지 않아 거짓말한 사실을 폭로했다. 반면 보잘것없는 제자들은 40년 동안 모진 고문 속에서도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고 순교했다. 이 차이가 부활의 증거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를 만나 마른 뼈생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마른 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 마른 뼈 인생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에게 성령이면서 다시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6181국에 9191번, 지역번호 02-6181에 9191 여의도순복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전에 어느 연극 공연을 관람하고 싶어서 친구와 함께 가기로 약속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연 전날 갑자기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연극을 보지 못하게 된 거지요. 결국 제 친구는 극장에 함께 갈 다른 친구를 구해서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나중에 친구를 만나서 공연이 어땠는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친구가 열심히 또 공연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야, 정말 멋지고 아주 어마어마하고 대사도 참 좋고 배우들 연기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다가 이렇게 말하고 끝냅니다. 야, 그거 말로 설명해도 잘 모를 거야. 네가 직접 봐야 알아. 맞는 말이죠.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결국 직접 경험하며 마주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저 전해 들은 이야기가 될 뿐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34편 8절 말씀인데요. 머리와 관념으로 알던 주님을 영으로 느끼고 체험으로 깊이 만나는 은혜. 오늘 하루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는 그런 복된 날 보낸다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시간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내 삶에 들어온 김종윤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으로 같이 걸어가기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대개 세상에서는 무언가를 알고 나서 뭐 경험하지만 성경 말씀은 맛보아 알게 되는 순서를 거칩니다. 하나님 은혜도 뭐 기적의 순간이나 감동의 순간도 남한테 아무리 들어봤자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내가 스스로 직접 경험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될 일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정말 깊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생생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상 함께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늘 은혜로운 찬양과 사연으로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가끔은 또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분들의 간증 나누기도 하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특별 인터뷰 같이 만나보기, 잠시 후에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처음으로 해외 손님을 모셨습니다. 어디에서 오신 어떤 분인지 잠시 후에 함께 합니다.

0: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각자만의 사역의 길을 걷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같이 만나보기. 오늘은 같이 만나보기 시간 최초로 해외에서 오신 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몽골에서 오신 두 분을 모셨는데요. 몽골 꿈과 사랑교회 징기스 목사님과 어기 사모님 네 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샌베노.
0: 와,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자, 선배 찬호, 나무고도 징기스 워터 파스터로 해나. 자, 배 무릇 바할 초등 파스터로 오실 때 있던 군벤.
3: 안녕하세요. 저는 그 몽골 울란바틀 안에 있는 꿈과 사랑 교회 목회 사역하고 있는 징기스 목사

0: 입니다.
1: 자, би эхнэр хоёр хүүхдийн хамт амьдардаг. За, хүм байн бол хандуун их сургуульд 2 дугаар курс, хүм байн бол Монголд дизайнерийн чиглэлээр одоо суралцдаг байгаа.
0: Чанан анэ адэр талква зэгэм шиккуга 4 명인데 지금 아들이 3학년 그 디자인 학과 지금 3학년 학생이고 우리 딸은 지금 한국에서 유학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동 대학교에서 아동 심리로 지금 2학년의 학생입니다.
2: 아, 그렇군요. 따님이 또 한국에서 유학 중이군요.
0: 네.
2: 예. 지금 아주 유창한 한국어로 이렇게 통역을 멋지게 해주고 계시는 우리 어기 사모님도 인사 부탁드려요.
0: 네. 제 이름은 어튼부루라고 하는데 짧은 이름으로 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꿈과 사랑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 또 몽골에 있는 그 CBMC 비전 지혜 지혜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2: 네, 꿈과 사랑 교회 또 사모로서 섬기시고 또 CBMC 지회의 지회장도 맡고 계시군요.
0: 네.
2: 몽골 꿈과 사랑 교회라고 앞서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1: 자, 무릇발 초선 배는 호티인 투브 울란바토르 호트 호티인 투브 배드 초선 바가 자, 되게 이런 것도 자로초드 이때 초선 자, 제가 밑에 조선이 어떤 후후 두술 자소초티 울출룻 조선 외에 울출룻이 어떤 덕분에 어떤 희생일세.
0: 예, 우리 교회 이름이 꿈과 사랑 교회인데 지금 그 몽골 울란바토르 그 중심 지역 있고, 그리고 교회 특징이 지금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생각하면 되고 그 청년 사역과 그 청소년 사역. 또 주일학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2: 네, 몽골 울란바토르 중심가에 위치한 교회고 또 청년, 청소년,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군요.
0: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청년 사역으로 많이 알고 있고 특히 청년 사역 중에는 우리가 그 2009년부터 지금 화요일까지 노반 전도를 통해서 지금 대학생들한테 전도 지금 전하고 있고 그리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는 뭐 그 6천 명 학생들한테 지금 전하고 있고 앞으로 2003년까지는 지금 만 명 대학생들한테 복음 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2: 와, 지금까지 6천여 명의 젊은 그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앞으로 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표를 갖고 계시군요.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4분께서 특별히 한국에 오셨는데 어떤 계기로 또 어떤 일 때문에 한국에 방한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1: 자, 비드니르 솔онгосд одоо CBMC 52-р конференцэд оролцохоор ирсэн байгаа. Тэгээд нийт одоо 11 монголчууд ирж энэ конференцэд одоо ивэл дүүрэн болж өнгөрлөө.
0: Тэгээд거기 한국 대회 CBMC 제52차 한국 대회를 참석하러 그 몽골에서 11명과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2: 네. 한국에서 열린 CBMC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또 11명의 다른 사역자분들과 함께 또 한국에 방문하시게 됐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또 발전하게 되기를 저희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아니, 우리 사모님께서는 한국말을 정말 유창하게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또 한국말을 잘하시는지 궁금한데요.
0: 잘하는 건 아니고 지금 오랫동안 한국말을 안 써가지고 지금도 너무 떨리고 좀 긴장되고 있는데.
2: 너무 잘하시는데요.
0: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교가 있어요. 그 몽골의 그 울란바토르 대학교에 한국어학과를 나왔고 근데 너무 올해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몽골에서는 거의 한국말 안 서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이제 좀 말이 좀 되고 있습니다.
2: 아니, 오랜만에 한국어를 써서 좀 서툴다라고 하셨지만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는데요. 예, 덕분에 이 인터뷰도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이 걸어가기 특별 인터뷰 오늘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오신 징기스 목사님, 어기 사모님 네 분 모시고 간증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인터뷰 진행 중에 또 우리에게는 좀 낯설 수 있는 몽골어가 많이 들릴 텐데 여러분 낯설더라도 또 은

0: 의 간쟁들이 이어지니까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각자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는지 또그 이야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다 이렇게 큰 예수를 듣게 듣는 따라 이야기죠.
2: 자, 대체 2003년 또 김정환 파스터 사미드니 컨퍼런스에 몽골 디스 메드가
1: 제가 2003년에 처음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고, 그때는 김정환 목사님이 몽골에 오셔서 그큰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했습니다.
2: 자, 대로 둥그 조그란 데를 배치했음.
1: 그때는 단장 교회 온지 정말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집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2: 자, 되게 토호에 도돌 간차르나 데 컨퍼런스 도 오치지 선이르슨 베드가
1: 제가 혼자 그 용기를 먹어서 거기 집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0: 아, 네.
2: 되게 도쳐 되게 얌물 얼른 후무스 어떠 인게 부르니 그 선수 조가 되게 넘을 조가 부르니 뜻이 조가 테르 두르히 하라트 운히헤르 어떠 테르 부르니 테르 얼시고 볼 미트르치 베사
1: 그래서 교회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거기 큰 집회에 참석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렇게 한 차례에 모인던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되었고, 저도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그때 너무 컸습니다.
2: 자, 되게 인데스 우뜰 다와트 되게 ер нь цааш таа되게 чуулганд явах 시도는 일부 더 바뚤어도
1: 그래서 그때 그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고,
0: 네.
1: 앞으로 믿음의 길로 가겠다고 그러고 서원했습니다.
2: 야, 동 우뜰고 김정은 바스터가 엽스니 따라 우울치니 바이르 흐르게 돈이 남트리 놈 갔음 바가
1: 그리고 그렇게 2003년대 그 김정환 목사님이 그걸 인도하신 그 집회를 끝나고 1년 후에 2004년에 그 김정환 목사님이 쓴그 섬기며 사는 기쁨이라는 그
0: 네.
1: 책을 몽골어로 번역하게 되었던 것을 알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0: 아, 섬기며 사는 기쁨. 김장한 목사님의 그 간증집이 몽골어로도 번역이 돼 있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네.
2: 그 테르 놈이 어떤 맛있게 암탉한 쉼튼 게 운시 줬어. 자, 테르 놈 어떤 함기인 어떤 초콜릿을 хүн хүнтэй уулзвал түүх бий болж хүн бурхантай уулзвал гайхамшиг бий болно гэдэг үнэхээр юм анхаарал татсан үг байсан.
1: 근데 그책 읽으면서 정말 제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바꾼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히 그책 속에 있는 그 목사님이 하는 그책 속에 나오는 그 말이 있는데 아직도 지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만나면 역사를 이루고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말도 아직도 지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0: 아, 우리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또 어록 중에 하나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대목에 감동을 받으셨군요.
2: 자, 테르 놈의 운시지 바흐 도도도 또 파스터 로도 부르한 도도 그 부르니 도둑한 다고 암드르 시드르 가르스나 니 군도 헬 히르크테 볼선
1: 그래서 2004년에 그 책을 그 섬기며 사는 그 책을 읽으면서 또한 가지 또 도전하는 거 있습니다. 그건 읽으면서 정말 저도 김정환 목사님처럼 삶을 들으면서 정말 앞으로 목회자가 됐겠다고 제가 결단했습니다.
0: 와,
1: 그리고 예,
0: 그러셨군요.
1: 결단하자마자 그 소식을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삶을 들으면서 목회자 삶을 지금 살려고 하는데 내가 한 사람한테 이 소식 빨리 전하기를 싶었습니다.
2: 자, 테르 훈맨 어떤 미니 에이지 와가 되게 6 살인 투신 게 잘브라드. 자, 테르 놈은 운샷. 테르 놈맨 어떤 마시 어떤 주주들 게 이래미래 무슨 게 팀들슨 놈 벌슨 뱃슨.
1: 그래서 그 책도 읽으면서 메모까지도 다 하고 목상도 하면서 제가 6개월 동안 기도해서 어머니한테 내가 첫 번째로 제가 하나님의 길로 내가 삶을 들여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엄마한테 이 말을 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0: 야, 그러셨군요. 2003년에 김장한 목사님께서 몽골에서 여셨던 그 전도 집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믿음의 삶을 살기로 서원하시고 1년 뒤에 또 바로 김장한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가기로 또 결단을 하시고 6개월간의 기도 끝에 어머니에게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셨군요. 그때 어머니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2: 이 시대에 올걸 이 시대 삶에 대해 дараа нь одоо ингээд би ийм амьд

0: 정말 악수도 하면서 정말 이 시간을 내가 정말 꿈꾸면서 기다렸다고 예, 그 말씀도 전하게 되었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예. 아마 김정환 목사님께서도 23년 전 몽골 전도 집회에서 또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자로 헌신하게 됐다는 얘기는 아마 모르고 계셨을 텐데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 반응은 어떠셨나요?
2: 마치 어떤 대륙 응급성 우이 어떤 대 자고 이러고 하츠 마하 대 마치 어떤 시들은 공군지기 후들스 마하 그치 어떻게 되죠?
0: 2003년이라고 하면 지금 23년 전 얘기인데 아마 목사님도 나를 만나면서 그때 생각이 아마 많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23년에 몽골에 처음 오셨다고 들었는데 목사님이 아마 그때 그 복음의 씨앗이 지금 자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몽골 목회자가 되는 그분과 만나서
1: 네.
0: 너무 감동받았다고 예, 얘기 들었습니다.
1: 저희도 징기스 목사님과 어기 사모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이
2: 감사합니다.
1: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그 말씀처럼 김정한 목사님과 징기스 목사님이 만나셔서 또 목회의 길을 가시게 됐고 꿈과 사랑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서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결실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2: 엄마에 대 바이르다. 대
0: 네,
2: 비드니 бас
0: 감사합니다.
2: 이르힘이 어떤 우울질때 бас 어르치 어르신 도스 탈락하지 않아.
0: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네, 같이 걸어가기 오늘은 특별 인터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꿈과 사랑교회를 섬기시는 징기스 목사님, 어기 사모님 네 분과 함께 또 간증 나누고 있습니다. 다소 낯선 몽골어가 계속 들려오지만 그래도 몽골 사모님의 또 통역을 찬찬히 들으면서 여러분도 또 은혜의 간증을 잘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함께한 뒤에 계속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간증 나눠봅니다.

0: 같이 걸어가기 오늘은 특별 인터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징기스 목사님, 어기 사모님 내외 분 모시고 간증 나누고 있습니다. 어기 사모님께서 또 이렇게 유창한 한국어로 통역을 또 도와주시고 계신데요.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또 몽골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저는 2001년에 대학교 들어갈 때 교수님을 통해서 교회 오라 와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교회 2001년에 왔고, 그리고 2001년에 내가 교회 와서 판정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교회 갔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때 폐암으로 돌아가셔서 나는 기도했는데 아무

0: 파능잎 예수님께서 우리 아빠를 먹고 주셔서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교회 더 이상 안 갔다고 그런 마음까지 생겨서 그래서
1: 그때는 좀 마음에 좌절이 돼서 한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셨군요.
0: 그렇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의 육신적인 아빠가

0: 손님 면접하게 태웠습니다.
1: 그렇군요. 우리 어기 사모님의 아버지께서 폐암으로 투병하시고 또 소천하시는 과정 동안 왜 하나님이 내 원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하며 시험에 들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기 사모님께서는 2001년에
0: 네.
1: 그리고 우리 징기스 목사님께서는 2003년에
0: 네.
1: 예수님을 만나서 두 분은 그럼 언제 만나신 거예요?
2: 자, 아흑 쑥란드 이렇게도 니랜 팀 훈드 어떤 팀 잠우이디 토울지 쓴 되게 쑥란드 이래 보컨 어떤 한트가스 같은 어떤 스틸레 호왈츠 함기 어떤 차 응그룰지 스틸레 호왈츠 훈맨
0: 그때 내가 처음 교회에 올 때는 내 삶이 좌절 속에 있었던 때였고, 그래서 예수님도 영접했지만 교회에 올 때마다 그 지금 아내가 교회에 그땐 있었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니까, 잘 들어주니까 내가 너무 안심도 되고,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좀 편안한 마음이 많이
1: 아,
0: 생겼습니다.
1: 그러셨군요. 또 가장 힘들고 외롭고 또 어려울 때 옆에서 같이 기도하며 이야기를 들어줬던 그런 최고의 어떤 신앙의 친구 같은 그런 만남이었군요.
0: 그럴 때 있죠. 남기 선수 축성 홍박네.
1: 아, 두 분이 이 부분을 잘 통역을 해주실지 모르겠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아저 솔직히 믿고 치서 야기스는 거 어찌 호흡자였다 호무스 배지 얘기
2: 네.
0: 좋았지나.
1: 네. 같이 걸어가기 오늘 몽골에서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열심히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몽골 꿈과 사랑교회 징기스 목사님과 어기 사모님 네 분 함께 간증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역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2: 자, 조금 만 бол ер нь бол гол төвтэй гэхээс илүүгээр одоо маш тогтмол хийж байгаа үйлчлэл бол одоо сайн мэдээний үйлчлэл байгаа. Энийг бол тасралтгүй одоо хийдик. За, энийгүр бид нар үйлрэл болон одоо энэ кемп одоо хийдик байгаа.
0: 특히 큐웨가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이 노반천도입니다. 열심히 지금 화요일마다 노반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노반천도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청년들을 데리고 3개월에 한 번씩은 좀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나가서 좀 2박 3일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좀 제자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1: 아, 제자 훈련 또 청년들을 위한 사역도 하시는군요.
0: 네.
1: 노방전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몽골 청년들이 잘 받아들이는 편인가요?
0: 근데 더 있어도 이렇게 내 삶에 대해 달아자가 왜약 먹고 살도 좋 삶에 대해 달아가 이런 야물어 왜?
2: 2두들 보면 бид нэр ингээ гадаа гараад хүмүүсийг үрж оруулаад ингээ гудамжинд явж байгаа хүмүүсийг тэгээ сүмээ болоод 2 дугаар болгон бид нэр кофе шоу кафе болгож одоо ингээ засаж чимгэлдэг байгаа.
0: 우리가 지금 화요일마다 노반 전도하는 그 프로그램이 따로 전도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교회를 그 카페식으로 좀 꾸며서 의자도 테이블도 해서 밖에 나가서 그 청년들 그 조대를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전도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거나 지칠 때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다시 극복하고 또 일어서게 하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 초등학교 우울칠게도 함기인 저걸 어떤 자료가 어떻게 쓰는 미디어 저 이진 독성과 담을 뜨기 좋아. 대 이티시티 어떤 우울칠이 어떤 기르칠로도 어떤 자료가 스피든 독득 와가.
0: 사역하면서 힘든 점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어려워서 안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계속 일어서게 해주시고 또두 번째는 나를 좀 사역할 때큰좀 격려가 되는 것은 그 선도들의 그 삶의 변화가 지금 나를 앞으로 이끌어갈 때에 큰 힘이 된것 같아요.
1: 힘든 순간이 있지만 일단 첫째 그 말씀 앞으로 나가서 힘을 얻고 또두 번째로 열심히 노방전도 했던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또 그것으로 원동력을 삼게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또 사모님께서도 힘들 때마다 또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사모님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0: 저는 지금 청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0: 아유, 우리 사부님 또 청년들 떠올리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는데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네.
1: 네, 죄송합니다.
0: 괜찮습니다. 청년들 생각하면서 많이 또 애틋하고 눈물이 나시나 봐요. 네.
1: 빌립보서 2장 16절에 나오는 지금까지 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그런
0: 아멘,
1: 약속의
0: 아멘.
1: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힘들 때는 정말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잘 지키시고 헛되지 않는다 그런
0: 아멘.
1: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큰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0: 네. 아, 60여 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거리로 나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섬기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여정 속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를 다 아시고 또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고요. 저희도 응원하고 열심히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0: 네. 같이 걸어가기 오늘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꿈과 사랑 교회 징기스 목사님과 어기 사모님 네 분과 함께 간증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꿈과 사랑 교회 앞으로의 계획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요.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들이 한마음으로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2: 자, 조선변 알싱 하란 있다고 또 조선 어떤 олон 조선 бас тарих тий зоригтой одоо хөрхийн төлөө залбирч өгөөрэй. За тий олон одоо библийн сургууль сурж байгаа хүмүүс маань сайн удирдахч болч төрөн гарахын төлөө. За одоо хоёр оюутан одоо библийн сургууль суралцж байна.
1: 교회가 2003년까지는 만명 대학생들한테 복음 전하고 싶고 그런 비전을 지금 갖고 있는데, 또 교회가 지금 2명이 지금 신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0: 아, 그렇군요.
1: 앞으로도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서 새로운 교회도 개척하고 싶은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2: 네, 뭔 만화 초성 맨 어로 어떤 투르시인 가서 그랬대. 대 맞춰서 밑에 어떤 기체인 굴인 게다 초성이 어떤 배에 태 올라가는 데서 잘 펼쳐가.
1: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뭐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아직도 지금 월세로 지금 나가고 있어서 정말 지금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어 목회자로서 지금 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정말 교회 건물 생겼으면 좋겠다는 아직도 큰 마음이 있습니다.
0: 네,
1: 열심히
0: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군요. 네. 아직 이제 월세를 내면서 공간을 빌려서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군요. 예.
1: 네, 그리고 교회가 지금 그 교회 사역하고 또 우리가 그 호주르버등이라는 지역에 그 어린이들을 위한 지금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0: 아,
1: 거기가
0: 네.
1: 그리고 거긴 우리가 그 평일에는 그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주말에는 우리가 그 예배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아, 울란바토르에 있는 그 청년들을 위한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어린이 사역을 위한 어린이 도서관도 운영 중이시군요.
1: 네.
0: 예.
1: 몽골의 미래를 위해 어린이 사역을 꼭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청년들도 볼때 정말 몽골의 사회를 정말 이끌어 낼수 있는 사회의 그 선한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는 그 청년들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견제적으로보다는 그좀 아픈 모습을 지금 보고 나가니까 좀, 견제적인 부분보다는 기도와 말씀으로 지금 계속 좀 많이 집중적으로 좀 걔네들 좀 이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0: 네. 청년 사역, 주일학교 사역,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져서 몽골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을 기대하며 또 사역하고 계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끝인사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정말 한국 방문하면서 지금 극동판손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0: 얼마나 이렇게 성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많이 받고 갑니다. 정말 몽골에 가서 하나님의 받았다는 일을 그대로 사랑과 은혜를 흘려나가고 싶고 정말
1: 우리 또 사모님께서 받은 은혜들이 많이 떠오르시나 봐요. 이렇게 눈시울을 붉히시는데.
0: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동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또
1: 아멘.
0: 마지막 그때는 그 김정환 목사님도 우리 그 남편한테는 그런 믿음의 생활할 때는 그 영향을 줬지만 나한테도 많은 영향을 내가 받아서 이렇게 자랐고 그런 그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 근육을 달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자기네 나라 말고 또 세계를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사역과 예배도 사역과 이렇게 세워 나가는 이런 극동판선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도 앞으로 많은 청년들한테 그렇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싶은 사람도 되고 싶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청년 사역뿐만 아니라 그 CBMC 비전 지회장으로서도 하나님께 맡겨주신 모든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1: 아멘,
0: 감사합니다.
1: 아멘. 네, 우리 징기스 목사님과 어기 사모님의 이 신실한 믿음과 또 섬김을 통해서 몽골 지역의 청년 청소년들이 정말 멋진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고 몽골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0: 네,
2: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꿈과 사랑교회 징기스 목사님과 어기 사모님의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요. 또 언젠가 또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나의 평생에
1: 오늘 몽골 징기스 목사님 내외분 간증 나눴는데요. 또두 분의 섬기시는 교회 사역에 대한 자세한 안내 또더 알기 원하시는 분 문자 샵 1069번으로 몽골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두 분의 기도 제목과 사연들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모이는 울산 중부교회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대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1세기 독자뿐 아니라 오늘날 독자들도 품게 될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 세우신 계획과 약속, 구약에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계획을 바꾸지 않으셨고 유대민족에게 하신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주로 이방인으로 구성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도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를 세우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분의 계획과 프로그램을 폐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위한 두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그리스도의 몸이자 신부인 교회에 집중하고 계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잠시 제쳐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 집중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11장 첫 부분에서 바울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불충실을 했을 때에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특권적인 위치에서 잠시 제외된 지금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남은 자들이 항상 존재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유대인 신자들로서 남은 자들은 항상 존재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바울은 유대인 신자들의 남은 자들이 항상 존재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예는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1절에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자 구원자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대인 신자들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예는 엘리야 시대의 7천명의 선지자들입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를 인용해서 악한 왕들의 통치 기간 동안 바알 숭배에 빠졌던 북이스라엘 왕국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믿는 유대인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처럼 유대인들 중에 믿는 남은 자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둘째, 유대인들 중에는 항상 나머지 불신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만약 유대인 믿는 남은 자들이 항상 있었다면 나머지 유대인들은 항상 불신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믿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택함 받은 자들인 반면 나머지 유대인들은 불신자이며 택함 받은 자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7.5%

0: 이스라엘은 불신하는 이스라엘이 눈이 멀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9장과 10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을 보십시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니 어찌 그리 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3절 4절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21절에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오려 하지 않았기에 눈이 멀었음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서 11절까지에서 바울은 신명기, 이사야서, 시편 등 구약의 예언서 구절들을 인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맹목이 예언되었고 그들의 불신 때문에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9절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고 10절에는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 구약 성경 구절들의 맥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하신 것은 그들의 불신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맹목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 불신자들은 비록 선택받은 자들은 아니었지만 믿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멀음과 마음의 강박함은 그들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보기를 거부하는 자들, 즉 보지 않으려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으려는 자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하자면 항상 유대인 신자들의 남은 자들이 있었고 항상 믿지 않는 나머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를 바꾸지 맙시다.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값없는 호의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이나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아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인간의 행위가 포함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선행이든 고귀한 성품이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든 인간의 행위라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류의 인간 행위라도 허용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정의를 바꾸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아주 조금이라도 인간의 노력을 더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깎아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처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혹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를 바꾸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남회동에 위치한 울산중부교회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92-6331번, 052-292-6331번 울산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정호입니다. 이번에 이사하는 김에 사용한 지 오래된 소파를 새 소파로 바꿨습니다. 색깔도 산뜻하고 앉을 때도 느낌이 좋으니까 뭐 좋더라고요. 소파 하나에 마음이 쑥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하느라 아내의 허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다시 쑥 내려가네요. 이런저런 일에 우리의 마음은 글자 그대로 요동을 칩니다.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고 또 구할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파도 앞에서 견고히 잡아주고 세워주십니다.

나쁜 일에는 물론이고 좋은 일에도 요동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 기쁨을 알게 하시지요.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반석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은 평화의 노래, 노문환의 찬양이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처음 들으신 곡은 어노인팅의 주 안에서 기뻐해였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그리고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정말 이거야말로 우리 신앙생활, 우리 창조의 목적에 맞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기뻐하고요. 그리고 그 주를 기뻐하는 힘으로 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자, 오늘 하루 지금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오셨던지 간에 정말 오늘 하루 남은 시간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안식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또 신청 찬양도 함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워십 찬양 세 곡을 이어서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마커스의 부르신 곳에서, 이어서 제이 워십의 꽃들도,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제이어스의 찬양이었어요. 오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사무엘상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밀 추수를 하는데, 그때 우레를 동반한 비로써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보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죄는 자기들을 위해 왕을 세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이지요. 왕을 구하는 동기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자신이 세운 사울 왕으로 인해 너무나도 가슴 아파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입니다. 저 다윗 이후의 왕들도 대부분 왕 노릇만 하다가

셀라. 시편 24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 높이고 주만 송축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유다지파의 문드라 머리 틀어라. 그리고 이무하의 온 땅은 하나님의 성소.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시각 6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송가 두 곡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트리니티 찬송가 앨범에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소프라노 신델라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시죠.

자, 이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끝으로 준비한 두 곡의 찬양, 먼저 시와 그림의 임재, 그리고 조수아의 그 사랑 얼마나 두 곡 준비했습니다. 두 찬양 들으시고 그리고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교황청의 무서운 위협 속에서도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토록 용감했던 루터도 계속되는 교황청의 위협 그리고 이어지는 시련을 이겨낼 힘이 없었는데요. 어느 땐가는 낙심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루는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갑자기 성경책을 태워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달려들어 아내를 말렸습니다. 그러자 카타리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당신이 낙심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 실망하던 루터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용기를 낸 루터는 종교개혁의 과업을 향해 다시 나아갔다고 하는 일화가 있는데요. 절망의 순간,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자, 하나님께 공급받는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며 다양한 찬양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이 온전히 있길 바라면서 첫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영어 찬송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크리스 라이스의 음성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두 곡은 한웅재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그리고 희즈네임의 주님만 선택하리 찬양도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실제로 돕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사건과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고 계시는지 이곳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691번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4352번님께서는 광주에서 또 퇴근길 함께하고 있다고 문자 주셨어요. 자, 오늘도 방방곡곡 함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함이 이 찬양들로 이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사연 함께 나누고 세 곡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이어서 웨이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들으셨고요. 또이 사연 나누다 보니까 또 제가 찬양 불러드리고 싶어서요. 저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힘내시라고 함께 나눈 찬양, 사랑하는 자여 지선의 찬양까지 듣고 오셨어요. 힘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기도가 멈추지 않는 시간 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레이디언트 밴드의 예수 내 삶의 중심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송은요. 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하면서 여러분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이 신청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샵 9330입니다.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기도 제목 모두 모두 좋습니다. 자, 기다리면서 찬양 듣고 올게요. 십자가 그 사랑.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박요한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찬양, 양아인이 찬양하는 나를 향하신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 하나님 그때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하루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다가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응답이 또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주님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언양교회 김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전시관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두 문장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짠 하고 나타나셔서 존재감을 뿜뿜 드러내시면 좋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시나 질문이 생기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을 위한 배려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해도 너무너무 간단한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정직하게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들 사랑하십니까? 다음으로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내 친구들, 내 지인들,

우리 교회 성도들, 구역 식구들, 전도회 식구들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기질적으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요한일서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실천이고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 한번 손을 번쩍 들어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조금이 아니고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요한일서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우리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에 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까? 신앙생활 한 연수가 얼만데, 짬밥이 얼만데, 교회생활 한 연수가 얼만데 왜 이렇게 아직도 인색한 것입니까? 내 인생의 나무의 열매는 왜 이렇게 사랑의 열매가 더디게 맺히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안 계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받았다고 알고 믿고 있는 구원,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 받았다, 이것을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지금 상당히 심각해지셨습니다. 표정을 너무 심각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일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의 열매는 안 맺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지인과 동창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커녕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기로 맹세하고 한 그 결혼한 내 배우자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어제 참석한 결혼식에 가보니까 서약을 하는데 보통은 신부들이 울잖아요. 신랑이 울어요. 신랑이 다량의 눈물을 흘립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결혼할 때는 사랑하겠다고 저도 막 큰 소리로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참석한 성들이 막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내 배우자 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려고 하니까 번번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잠겨야 됩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잠겨야 됩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요한일서 4장을 조금 잘게 쪼개어서 살펴보다 보니까 전체 맥락을 좀 보지를 못했는데 사도 요한은 아주 매우 치밀하게 이 4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마땅히 사랑하면서 살려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고 아무리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다 해도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자기 선언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속성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수치심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손수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살펴보고 있는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면 또 죄를 짓고 또 제멋대로 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또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해를 입힌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피해를 받은 사람이 용서해 줘야 됩니까? 누가 먼저 용서를 빌어야 됩니까? 피해를 준 사람이 용서를 빌어야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데도, 아니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도 않는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함께 누리고 누리게 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성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즉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또 10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진노를 가라앉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진노 유발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진노를 대신하여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대학 시절에 읽었던 돈 리차든슨 선교사가 쓴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생각이 납니다. 이 선교사님은 1962년부터 15년 동안 뉴기니아의 정글 섬에서 사위 부족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경험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화해의 아이입니다. 지금도 타문화권에서 선교하는 것이 힘든데 그 옛날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선교사님이 참 무척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무엇보다 사위 부족의 문화가 우리 일반적인 문화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야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사위 부족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알아봤더니 그 사이부족 사람들 문화에는 배반, 배신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전부 다 예수님 다 팔아먹고 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기한 광경이 우리 선교사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이 사이 부족과 다른 부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은, 상대하고 있는 이 부족은 너무 강력한 나머지 사이 부족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세에 몰릴 대로 몰린 이 부족이 마지막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이 부족의 추장이 갑자기 자기의 아들, 6달 전에 태어난 자기 아들을 번쩍 들고 나오더니 그 아이를 상대방 그 추장에게 넘겨주면서 바치면서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아이를 바치자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이 아기를 바치는 순간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선교사님이 목격을 하고는 어떻게 사위 부족에게 전도를 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화해의 아이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화해의 아이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화해의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화해의 아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전도했더니 사이부족 사람들이 알아듣고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이 화해의 아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해의 아이로 보내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해의 아이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앞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앞서 이런 분들은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곰곰이 잘 생각하셔, 분위기에 휩싸이지 마시고 잘 생각해서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믿으십니까?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성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아멘이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사랑

사랑이시라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사랑하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조금 더 생생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에는 아무리 많은 그릇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순전히 성령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믿게 해주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죄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전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여기까지 다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아멘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때부터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봉사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양심이 있으면 박값해야지. 박값해야지. 그래서 열심이라는 미명 아래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무섭게 우리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다가 조금 열심히 식어지면 이거 군기 빠졌네. 군기 빠졌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박값해야지요. 박값해야 되죠. 열심히 하나님 섬겨야 되죠. 늘 받기만 하려고 하는 이 얍삽한 신앙생활을 딱 중단하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려고 해야 되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냥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실패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가 그냥 탈진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처음 믿는, 예수님 처음 믿는 초신자들만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믿은 지 오래되어도 날마다 새롭게 십자가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늘 십자가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구했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좀 주십시오, 절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절절하게 엎드렸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한 적이

0: 도대체 언제이십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꾸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그래 용서해야 되지, 그래 섬겨야 되지, 그래 사랑해야 되지 하니까 더 깊은 절망감으로 더 깊은 탈진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려고 하니까 막 쥐어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갈되는 거예요. 고갈되니까 지난 주일날 받은 은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받았던 은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감격했었던 은혜 전부 다 끌고 와가지고 그냥 다 쏟아붓고 탈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사랑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잠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빠져들어가야 돼요. 그 소용돌이 아니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돼. 나오려고 해도 못 나올 정도 계속해서 빠져들고 완전히 들어가야 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되는 것, 노력하려면 정말 노력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 앞에 서는 훈련입니다. 십자가 앞에 머무는 훈련. 여러분 조금 전에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앞에 머물러요. 마치 십자가를 처음 마주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돼.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매일같이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절대 삼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맹숭맹숭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노력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머물러야 돼. 십자가 붙들어야 돼.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을 가득하게 적시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넉넉히 사랑하며 자연스럽게 사랑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 김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 254국에 91번, 지역번호 052-254-0091 언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 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울산지방회 평신도부가 주관하는 제3회 연합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윤철원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8월 23일 주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남구 수암로에 위치한 울산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목회자 세미나도 함께 진행됩니다.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광명성결교회에서,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중구 우정동에 위치한 울산 제1성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27-0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찬송이 나오고 해서 찬송 따라 부르고 또 보내주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1: 극동 방송 들으면서 찬송 나올 때 늘 차 타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중보기도 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또 중보기도 나올 때마다 안 급하면 차를 세워놓고 같이 중보기도를 늘 하고 합니다.
2: 아침마다 마음에 양식을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극동방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 앞으로 쓰고 해주셨으면.
3: 극동방송은 저의 친구고 아마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베스트 친구일 것 같아요.
4: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드실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의 시기와 오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처 없는 도망길, 끝없는 사울의 추적, 그리고 아슬아슬한 위기의 탈출. 이런 고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목숨을 구하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 노새 있는 성소를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 성소에 있던 제사장은 아히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지쳐 쓰러질 것 같으니 떡이나 아니면 다른 먹을 음식이 있으면 좀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보통의 떡은 없었고 대신 제단에 올리는 거룩한 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은 진설병인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이 진설병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아히멜렉은 이 진설병을 지금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아히멜렉과 다윗의 행위를 두고 정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아이멜렉과 이 다윗의 행동이 문자적인 율법의 규정을 어긴 행동이었지만 그 율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해석하신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소에서 먹은 이 거룩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서 지친 우리에게 활력이 넘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 거룩한 떡을 먹은 후에 이제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내어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마침 성소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약탈자 블레셋을 이 단번에 꺾어버리신 그 위대한 승리를 기념할 목적으로 골리앗의 칼을 성소에 두었던 겁니다. 아히멜렉이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 골리앗의 칼 말고는 다른 칼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 좋은 무기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다윗은 그 칼을 차고 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허기 졌으며 심히 지쳐 있었고 무방비인 상태로 이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힘과 능력을 얻고 무기까지 갖춘 든든한 모습으로 성소를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지치고 힘들 때 달려 들어가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양식과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나이 30대를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이 사법고시 공부로 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림동 고시촌은 정말 살벌한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그러니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 낙오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실패와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 1년에 서너 명씩은 꼭 자살하는 동네가 바로 이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니 이 고시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돈도 많이 듭니다. 학원비는 어찌 그리 비싼지요. 제가 저희 집 기둥뿌리를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지친 광야와도 같은 고시 생활 속에서도 저에게 영의 양식과 새 힘을 공급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교회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에 실패하고 이 부산에 있는 집으로 내려왔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리자 깊은 절망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일들에 실패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저는 그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시금 저를 일으켜 세운 곳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 저를 우리 주님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

0: 지치고 힘이 없고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무기 하나 없는 저는 그 교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갔습니다. 지금 이 길이 저에게는 너무 좋고 행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성소에서는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혹시 힘이 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십시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멋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혹시 힘이 드시나요? 새로운 힘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성소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신앙의 방황을 접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좋은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르지 않고 길이라 부르면서 걷지 않고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부자라면서 구하지 않고 영원이라 부르면서 찾지 않고 굉장하다면서 존경하지 않고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한나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독일 니베교회 낡은 돌판에 쓰여있는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작자 미상의 글을 소개해드렸어요.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과 실제로 하는 내용이 다름을 보여주는 글이죠. 세상에서 표리부동한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말만 앞서는 성도가 되지 말고 실천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은혜 찬송 시편 92편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이에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는 기쁘고 감사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위로에는 방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위로로 다시 다른 이를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그 위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거죠.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마음이 괴롭고 힘든 순간이 있으셨나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랐던 그 순간, 그냥 누군가 옆에 있어주기를 바랬던 순간,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가 내일은 누군가에게 건네는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멜로디어스의 연주곡으로 들려드린 내 모습 이대로였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스.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는 나에게서 그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던 순간, 분명 크든 작든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올려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 깊이 만나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드릴 텐데요. 제이어스의 Love Letter 그리고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두곡 띄워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려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에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432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짧지만 귀한 성경 말씀과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읽던 책도 잠시 내려놓고 피디님의 목소리와 또 성경 말씀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아버지가 지난 2월에 소천하셨고 얼마 전에는 어머니마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부모님을 연이어 보내드리고 나니 자꾸 눈물이 나고 불면증이 심했는데 이브닝 프레이즈를 통해서 위로받았습니다. 방송을 듣고 있노라면 말씀과 찬양 사이로 주님께서 제 곁에 조용히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집니다. 오늘도 따뜻한 방송으로 하루의 끝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연을 한참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그 아픔을 우리 하나님 말고 누가 이해할까요? 저도, 지난 1월, 제 생일 전날, 저희 어머니를 하나님 품에 먼저 보내드렸는데요. 지금까지도, 약이 없으면 잠에 잘 들지 못하고, 또 문득문득 터져나오는 눈물이 참 쉽지 않고 많이 힘들지만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주님이 3432번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또 위로하고 싶어 하십니다. 잠못 드는 밤 주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 눈물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오늘 사실 이 사연을 보고 다른 곡들도 선곡을 했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

하시고 또그 슬픔을 딛고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우리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의 아픔까지 위로할 수 있는 3432번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면서 위로의 마음 전하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있고 오늘 하루 유난히 힘든 하루를 보내셨다면 주님의 선하심이 나의 일생 끝까지 나를 따라오고 계시다는 그 사실로 힘내시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베델 뮤직의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안원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선하신 주님과 평안하세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디아볼로스의 군대는 지옥의 맹렬함으로 왕자의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디아볼로스는 신앙 장군과 선한 소망 장군, 경험 장군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창을 던졌다. 세 장군은 부상을 당하고 피를 많이 흘렸지만 가까스로 수경지로 돌아올 수 있었다. 세 장군의 상태를 본 왕자의 군대는 최대한 빨리 후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판에 따른 기습작전을 끝내고 맨소울로 돌아왔다. 디아블루스는 이날 밤의 전과에 흡족해 하며 수일 내에 맨소울을 완전히 수복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디아블루스는 대담하게도 성문 앞으로 가서 맨소울에게 순순히 항복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명철경은 다음과 같이 응수했다.
1: 이 성을 정복하고 싶다면 무력을 써야 할 것이다. 임마누엘 왕자님이 살아계시는 한 결코 다른 자에게 맨소울을 자발적으로 넘기지 않겠다.
0: 이어 자유의지 경이 일어나 말했다.
1: 디아볼로스여, 맨소울의 가련한 주민들은 너의 통치와 정권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다. 만일 너에게 굴복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안다. 전에 네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둔 이유는 무지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덫을 보지 못해 사냥꾼에게 잡힌 새와 같았다. 하지만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섰고 악의 세력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섰다. 많은 것을 잃었고 당혹스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도 무기를 내려놓지도 너와 같은 끔찍한 폭군에게 항복하지도 않을 것이다. 항복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 뿐만 아니라 왕의 궁정에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너와 맞서 싸우겠다.
0: 자유의지 경과 시장의 용감한 연설은 디아볼로스의 대담함을 한풀 꺾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장로들의 굳은 결단은 주민들과 장군들에게 격려가 됐고 용맹한 신앙 장군에게는 마치 약과 같은 치유의 힘을 발휘했다. 가장 필요한 때 임마누엘 왕자를 향한 충성이 담대하게 선포되었다. 장군들과 군사들이 전장에서 디아볼로스와 접전을 벌이고 있을 때 성 내부의 디아볼로스 잔당은
2: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맨소울의 일대 소란과 혼란을 일으킬 때다
0: 라고 생각했다.

0: 황급히 폭도들을 일으켜 폭풍처럼 맨소를 휩쓸었다. 하지만 자유의지경과 그의 부하들은 이들 잔당을 공격하고 칼날로 내리쳐 고꾸라뜨릴 기회로 삼았다. 디아블루스의 잔당은 혼비백산에서 사방으로 흩어져 굴로 도망쳤다. 태집경, 퉁명경, 실리경, 투덜경 등 상당수가 부상을 당했다. 그 외에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병졸들도 다수 처단했다. 이 용감 무쌍한 행동으로 맨솔은 디아블루스가 새 장군에게 입힌 타격을 어느 정도 되돌려 주었다. 뿐만 아니라 맨솔이 한두 번 전투에서 패하는 정도로는 격퇴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적들에게 확실히 알렸다. 디아블루스는 다시 한번 맨솔과 일전을 갖기로 결심했다.
1: 내가 한번 승리를 거뒀으니 두 번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0: 그래서 장군과 군사들에게 정한 밤 시각에 맨소울을 공격할 준비를 하라고 명했다. 전 병력을 감각의 문에 투입해서 그 문을 부수고 맨소울로 진입하려는 계획이었다.
1: 문을 부수고 들어간 자들은 성에서 지옥불! 지옥불! 지옥불! 이라는 소리만 들릴 때까지 함성을 질러야 한다.
0: 그리고 북치는 병사에게는 쉬지 않고 북을 칠 것을, 기수들에게는 무시무시한 깃발을 높이 치켜들 것을 명했다. 또한 병사들에게는 용기를 내고 총력을 기울여 맨소를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밤이 되자 디아블루스는 감각의 문을 기습 공격했다. 감각의 문이 취약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동안은 병사들이 고전했지만 결국 감각의 문빗장이 부서지며 문이 활짝 열리고 말았다. 디아블루스는 고문 장군과 불안 장군을 감각의 문에 배치했다. 그들은 감각의 문을 점령한 뒤 계속 진격하려 했지만 왕제 장군들이 공격을 개시하자 입성이 예상보다 힘들어졌다. 하지만 임마누엘 왕자의 장군 중 가장 용맹하고 뛰어난 새 장군이 부상을 입어 맨소울을 도울 수가 없었다. 다른 모든 장군들은 의심부대 그리고 디아블루스의 장군들과 맞서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다. 결국 왕자의 군대는 제압을 당했고 디아블루스의 입성을 막아내지 못했다. 장군들과 군사들은 맨소울의 요새인 궁전으로 피신했다. 자신들의 생명뿐 아니라 맨소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임마누엘 왕자의 거처인 맨소울 궁전을 지키고 싶었다. 장군들이 궁전으로 피신하자 적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맨소를 차지했다. 디아볼루스의 군사들은
1: 지옥불! 지옥불! 지옥불!
0: 지옥불을 외치며 성 곳곳을 행진했다. 한동안 맨소울에는 이 끔찍한 구호와 디아볼루스의 북소리 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파멸이 임박한 듯 맨소울 위로 먹구름이 짙게 깔렸다. 설상가상으로 디아볼루스는 주민들의 집에 군사들을 배치했다. 보조 설교자의 집은 귀귀한 의심병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시장과 자유의지경의 집도 디아볼루스의 군대가 완전히 점령했다. 마구간, 창고, 돼지우리까지 해충 같은 디아블루스의 일당이 차지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들은 주민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그들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맨소울 주민들은 자신들이 뿌린 죄의 열매와 육적 안일시의 아첨 속에 숨은 독을 깨닫기 시작했다. 디아블루스의 군사는 가는 곳마다 학살과 학대를 일삼았다. 여기저기 불을 질렀으며 수많은 아이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뱃속에 든 태아까지 죽였다. 잔인무도하고 미개한 의심병사들에게서 어떤 양심, 긍휼, 자비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노소를 막론하고 수많은 맨솔 여성들이 정신을 잃고 뱃속의 아이가 유산될 때까지 폭행과 유린을 당했다. 맨솔의 거리와 골목마다 시체가 즐비했다. 맨소울은 용의 수구리자 지옥의 문장, 칠흑 같은 어둠의 땅이 됐다. 엉겅퀴와 가시와 잡초만 무성한 메마른 황무지와 같았다.

죽은 차들과 죽어가는 차들이 맨수올 땅을 뒤덮었다. 디아폴로스가 데려온 의심 병사들은 수많은 주민들을 구타하고 고문했다. 심지어 주민들을 잡아 사지를 절단하기도 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나이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선뜻 답하기 어렵습니다. 정작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에 감사드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요나스 카프만의 넬라 판타지아 들으셨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살펴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쓰인 히브리 하카르는 광부가 땅을 깊이 파들어가 그 속을 샅샅이 조사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겉만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조차 감추고 싶은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실은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다 아신다는 것은 숨을 곳이 없다는 뜻이지만 그렇게 다 아시면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밑바닥을 들키면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밑바닥까지 다 보시고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에자야 61의 삶의 예배, 마커스 커뮤니티의 주를 더 알수록, 제이 월십의 주의 사랑이 지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Ben Fuller와 Essential Worship이 함께한 If I Got Jesus, Hillsong Worship과 Hannah Hobbs가 함께한 Thank You Jesus, 그리고 The Brooklyn Tabernacle Choir의 I'm Amaze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가끔 남에게 나를 설명하느라고 애쓰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오해를 풀려고 구구절절 말을 보태기도 하고 알아주지 않는 마음에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나를 온전히 이해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애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도 내 생각을 이미 다 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서 외로우셨다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잠잠히 앉아보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강명식의 그가 아시니, 이길승의 가르쳐 주세요, 오영은의 매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독방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남자는 교도소장에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작은 귀퉁이라도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꿀 수 있는 정원을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치범으로 억울하게 수감된 사정을 알고 있던 교도소장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꽃이나 나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정성껏 심고 가꾸자 작은 정원은 풍성한

화원이 되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남자는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정성 들여 가꾸니 꽃이 피는구나. 비록 감옥에 있지만 마음까지 잠식되지 않도록 열심히 가꿔야겠다. 매일 정원을 가꾸며 마음을 다스린 남자는 27년이 지나서 출소했지만 매우 건강했습니다. 감옥에서 억울하게 27년을 보낸 분노를 정원의 깨달음을 통해 화학과 화해로 풀어냈던 남자는 훗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교도소에서도 한 켠의 정원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듯이 죄로 문든 우리의 마음 한 켠에도 복음의 씨앗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조한민의 찬송가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주 말씀 향하여 손재석 남궁송옥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 넘칩니다. 27년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지내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년 7개월도 너무 힘든데 27년을. 그러면 뭐 거의 나의 젊음, 청년 시절은 그냥 다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자녀가 있다고 하면 손주도 출소하고 나서 나중에 보는 거죠. 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 켠에 나무를 심음으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것을 보면서 억울한 감정을 화합과 화해로 풀어낸 이 사람, 바로 넬슨 만델라, 남아공의 최초 흑인 대통령. 대단합니다. 노벨 평화상 뿐만이 아니라 이분의 어떤 발자취를 우리가 좀 더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참 본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생은 이 삶의 순간순간은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나무를 심을 건지 꽃을 피울 건지 아니면 그곳에 내 분노와 미움을 심을 건지는 제가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생명의 씨앗을 심기로, 복음의 씨앗을 심기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채널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이야기, 간증,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왕과 구원주로 모십니다. 생명의 복음이 제 마음에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송경민 목사님 앨범의 동행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길을 걷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언제나 옳은 선택과 결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제가 가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로 선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나 자신을 높이는 자기 경배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의 미디어와 문화는 인생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임을 강조하죠. SNS도 타인의 인정을 구하고 능력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내면 깊은 곳에서 나의 생각과 지혜가 기준이 되고 우리 마음속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을 최우선하며 경배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오는 평안은 사라지고 커지는 불안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깊은 메마름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나영안의 좁은 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조롬의 내 맘에 주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민호기의 감사 위에 감사 들려드릴게요.

0: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평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웅재의 내 맘이 낙심되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정소율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들려드릴게요.
1: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이성신의 믿음 하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무엔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러빔의 하나님의 시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데이비 페이플스의 No More Nigh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주가주 되심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준비한 찬송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인데요. 제가 방송 사역을 하면서 참 보람이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저녁 방송을 진행할 때 이 찬양을 저도 참 평소에 좋아했던 은혜 받는 곡이어서 들려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들려드리고 저는 잊고 있었지만 한 달, 두 달 정도 후에 어떤 분에게 사연이 온 거예요. 서울에 살다가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또 삶이 참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떠난 지 20년 만에 우연히 라디오에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보셨구나,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감격의 눈물과 함께 또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고백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분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를 하나님은 왜 구원시켜 주시고 또 기다리셨을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고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을 떠났던 우리 모두를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또 이어서 들려드릴 이 찬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첫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드렸는데 어떤 은혜와 감동이 있으십니까? 왜 나를 구속해 주시는지 구원해 주시는지 우리의 짧은 머리와도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설명이 되고 또 납득이 되지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한반도 땅에 또 남북한 전역과 우리 민족 가운데 가득 역사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께는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을 심고 또 북녘의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귀한 시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FM의 각 채널을 통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는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복음통일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한 줄의 기도, 그리고 받으신 은혜들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찬양과 함께 정보들 또

복음의 귀한 소식들 전해드릴 텐데요. 탈북민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기도 제목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정영신 목사님과 잠시 후에 만나보실 거고요.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또 남한의 우리 한반도 땅의 자세한 주말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질문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교회를 소개해야 되는데 바삐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첫 번째 교회는 여명교회인데 이름이 참 멋지네요.
1: 그렇죠. 예. 제가 여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네. 아침이 다가오는 새벽에 밝아오는 희미한 빛이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복음 통일의 새 아침을 밝히고 여는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라는 의미로 여명교회가 시작이 네. 되었습니다.
0: 우리 탈북민 대안학교 중에 여명학교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0: 예. 네. 여명이라는 그 의미가 탈북민분들의 예. 소망을 아주 잘 담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1: 네. 특별히 마음에 안겨오는 단어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입니다.
0: 자, 오늘 여명교회는 담임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1: 네, 김송희 전도사님입니다.
0: 예.
1: 경기도 화성에 있는 여명교회는 이제 김송희 전도사님을 통해 2021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이제 횟수로 5년 차가 되지요.
0: 네.
1: 김송희 전도사님은 이제 중국에 있는 동안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통독반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모세와 요셉의 이야기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다 그래요.
0: 네.
1: 여러분 모세와 요셉은 민족을 구원한 그렇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소망으로 주셨답니다.
0: 네.
1: 그래서 그것이 이제 씨앗이 되어서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0: 네. 자, 우리 여명교회가 세워진 목적 그리고 하시는 사역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가지로 탁 이야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 예배하는 성도, 두 번째, 기도하는 성도, 세 번째, 선교하는 성도, 네 번째, 그리스도의 빛

0: 길 바라는 성도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1: 예.
0: 우리 김송희 전사님도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같은 탈북 여성들이 삶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됐고, 자연스럽게 한국에 와서도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탈북 여성들, 또 탈북 여성이 낳은 자녀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들을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을 돌보면서 섬기는 것. 요즘에는 줌을 통해서 매일매일 같이 예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게 하고 통독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중국 내에 탈북 여성들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역들을 핵심 사역으로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탈북민 재소자 사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전국에 50여 개 교정시설이 있는데요. 여기 교정시설에 들어가 있는 탈북민 재소자들이 대략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가 됩니다. 한분한분참 외로운 싸움을 그 안에서 해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면회하고 편지 써주는 사역, 그런 사역들을 우리 김성희 전사님 여명교회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1: 참 필요한데 그동안 잘 돌보지 못했던 귀한 사역들 하고 계시네요.
0: 네, 맞습니다. 정말 음지에 있는 사역이죠.
1: 그렇죠. 귀한 사역들은 하지만 함께 또 사역을 해 나갈 사람도 필요할 거고 물질도 필요할 텐데
0: 네.
1: 나눠주신 사역의 어려운 점 중에 제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네요, 목사님.
0: 네, 특별히 여명교회가 교정사역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우리 탈북민들이 범죄하거나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1: 그렇죠.
0: 들어가게 되면 집을 건사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라로부터 받은 집을 반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퇴소 이후에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명교회도 섬기고 있는 탈북민 재소자가 이제 곧 출소를 하는데 이 형제님의 거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까운 곳에 이런 거처가 마련이 되면 교회에서 돌보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1: 그렇죠.
0: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 다시 자립하거나 재활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자, 우리 여명교회가 나눠주신 기도 제목이 또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들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특별히 우리 김송희 전사님 건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올 초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이 얼마 전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어머니와 함께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말씀 안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정시설에서 나온 분들, 그리고 때때로 거처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1: 쉼터.
0: 쉼터 마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여명교회 하시는 일들, 특히 목회자가 건강하셔야 되는데, 건강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역자와 쉼터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송희 전도사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이 있네요. 함께 듣고 두 번째 교회 만나보도록 할게요.
0: 네, 이제 복음성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 참미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0: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은 두 교회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경기도 화성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명교회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교회입니다.
1: 네, 두 번째 교회는요, 예수 마음 교회입니다.
0: 예.
1: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에 들어온 탈북민 이웃들을 품고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예수 마음 교회입니다.
0: 예. 담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1: 조연조 전도사님이세요.
0: 네.
1: 우리 탈북민들이 탈북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 직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0: 오.
1: 중국이나 동남아를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 올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렇죠?
0: 예.
1: 대부분 탈북해서 중국에 1년에서 10년 가까이 이제 생활을 하다가 오는데 잠깐 거쳐오기만 했던 분.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제 다른 지역에서 1년, 2년, 3년 생활하지 않고 잠깐 거쳐서 바로 한국까지 오신 분을 직행으로 왔다 이런 얘기를
0: 그렇군요.
1: 합니다.
0: 예.
1: 조현조 전사님은 탈북해서 한국까지 직행으로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0: 예.
1: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고 바로 이제 한국에 오신 거죠. 이 말은 자본주의에 대한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 정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잘 적응하고 정착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해 나가고 있습니다.
0: 예.
1: 직행으로 오신 분들의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흔히 중국에 머무는 동안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한국까지 오게
0: 그렇죠.
1: 되는데
0: 네.
1: 직행으로 오면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현조 전사님도 복음을 들을 기회 없이 한국에 왔다가 교회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스스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이제 그 마음에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진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일까? 복지가 가장 잘돼 있는 나라는 왜 기독교 국가일까? 세계에서 가장 부자도 기독교인이고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람도 왜 기독교인일까? 이제 그런 궁금증을 품고 스스로 교회에 나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0: 네.
1: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함께 가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제 소명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0: 이야, 많은 시행착오와 또 고민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 조현주 전도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1: 예.
0: 사역하시는 예수 마음 교회가 세워질 목적 함께 나누겠습니다.
1: 특별히 우리 전사님 자체가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적 자체도 탈북민 이웃 한 사람, 소외된 그한 사람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0: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요.
1: 예.
0: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에 예수 마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100개의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오.
0: 그러한 사명자들을 키우는 교회. 이것이
1: 네.
0: 바로 우리 예수 마음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1: 예. 자, 예수마음교회 주요 사역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나눠주시죠.
0: 우리 탈북민 이웃들이 교회에 오면 성경이 조금 낯설죠. 그리고
1: 그렇죠.
0: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책 제목하고 책의 약자가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는 창, 출애굽기는 출,
1: 그렇죠.
0: 그렇죠? 그래서 이거 성경을 보는 방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어떻게 찾아 읽을 수 있는 이제 기초적인 방법을 훈련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예수마음교회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조선족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조선족 성도, 한족 성도들이 이제 한글을 잘 학습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역들,
1: 예.
0: 그리고 더불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탈북민 재소자들, 이 탈북민 재소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1: 예.
0: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1: 네.
0: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특이하게도 전사님이 화장실 말씀을 하셨어요.
1: 그래요?
0: 교회가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화장실이 없어서
1: 예.
0: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화장실에 가자면 계단을 계속 올라가야 되는 그런
1: 오,
0: 상황입니다.
1: 예.
0: 그래서 어른들이 교회에 오면 화장실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물을 적게 마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래요. 이제 그런
1: 네.
0: 부분들을 가장 안타까워합니다.
1: 이 화장실을 설치를 하든지 교회가 이전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유 참 어려우시겠습니다
0: 예,
1: 사역하시는데.
0: 그런
1: 네.
0: 애로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오면 바로 감동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1: 찬양.
0: 그게 찬양이에요,
1: 예,
0: 찬양.
1: 맞아요.
0: 근데 찬양이 그냥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도 중요하지만 반주자가 피아노를 치면서 흘러나오는 그 찬양의 멜로디와 선율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늘 이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반주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예수 마음 교회의 어려움들도 함께 나눴는데, 기도 제목도 세 가지가 있네요.
0: 네.
1: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0: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마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갑옷을 입고 변화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군대, 하나님의 기관이 되게 하소서.
1: 아멘.
0: 예수 마음 교회 성도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해 아는 만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지혜와 복을 맛보게 하소서.
1: 아멘.
0: 2025년은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찾아와 생명의 말씀 안에서 구원을 얻고 성령의 은혜가 넘쳐 부흥의 잔치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1: 아멘. 기도 제목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잠시라도 마음 모아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끝곡으로 조현조 전도사님께서 신청해주신 찬송을 나누면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0: 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1: 예, 이 곡을 전해드리면서 탈북민 교회 두곳 소개해주시고 사역을 함께 나눠주신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응답을 했다며 현재 대화 상황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60일간의 휴전협상 시한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의 새로운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잇따르면서 남미에서 지진 공포가 커지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페루 중부에서 규모 8.5 이상의 대지진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엔케이 보도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서 식량난으로 농장원들의 출근율이 떨어지자 당국이 국가 비축 식량을 풀어 열흘분의 식량을 긴급 공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국가 상업망을 강화하고 있지만 수매 상점에서는 실제 상품 가격을 장마당 시세에 맞추고 개인 생산품까지 판매하는 등 시장의 영향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열린 해외 올리브영 페스타에 사흘 동안 10만 명이 몰리면서 K-POP에 이어 K-뷰티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평생 이웃을 위해 봉사해 의령 봉사왕으로 불린 고 공도연 할머니가 남편과 함께 시신까지 의학 교육과 연구에 기증하며 마지막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김 위원장이 대화 제안에 응답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현재 대화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최근의 접촉을 의미하는 것인지 과거의 화답을 언급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하면서 연합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또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자신의 조치가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에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 담긴 60일간의 휴전과 협상 시한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미국은 이란 공식 협상단이 실질적인 합의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의심해 이란 정권의 실세인 혁명수비대 수뇌부와 별도의 비밀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 측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수반을 비공식 채널로 활용해 혁명수비대 측과 수차례 유선 접촉을 갖고 고위급 회담까지 추진했지만 끝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혁명수비대와의 실질적인 협상 없이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60일의 휴전 협상 기간에도 미국과 이란은 상대를 향한 공격을 이어가면서 긴장을 낮추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란 지도부 역시 종전 합의를 미국이 더 큰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시도로 의심해 확전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장 전면적인 확전에 나서기보다는 강도 높은 경제 압박을 통해 이란의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협상이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나면서 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상향했습니다. 무디스는 지난 2월만 해도 올해의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지만 5월에는 2.5%로 올린 데 이어 최근 다시 1%포인트로 높여 불과 6개월 만에 전망치를 거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 기준 주요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인 3.2%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무디스는 인공지능 산업 확대 등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의 고급 메모리 공급 업체를 현실적으로 대체할 만한 기업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2027년 중반까지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또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도 주목했습니다. 이 같은 투자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생산성과 잠재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의무 지출과 국방 안보 비용 등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호황을 맞고 있지만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과 원료에 중국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국내 업체들이 반도체 식탁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산 국산화에는 성공했지만 그 원료인 무수 불산은 여전히 97%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지만 원료 단계에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반쪽 국산화에 머물렀다는 지적인데요. 특히 반도체 내부에서 전기 신호의 통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텅스텐은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는데 중국이 지난해부터 수출 허가제를 적용하면서 물량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출되는 텅스텐 1차 가공품 가격도 1년 사이에 7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맞서 갈륨과 게르마늄을 시작으로 흑연과 안티모니, 텅스텐, 희토류 등으로 수출 통제를 확대해 왔습니다. 국내에서도 핵심 원료 생산 확대가 추진되고 있지만 국산 무수불산 가격이 중국산보다 30에서 50% 이상 비쌀 것으로 예상돼 공급망 안정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최근 두달 사이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에 잇따르면서 남미 지역에서 대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6천 명 넘게 숨진 데 이어 이달 콜롬비아에서도 규모 7.4의 지진으로 300명 가까이 사망하면서 주변 국가에서도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1746년 대지진 이후 페루 중부 지역에 축적된 지각 에너지 가운데 불과 20% 정도만 방출된 상태라며 앞으로 규모 8.5에서 8.8에 이르는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페루와 칠레 해안에서는 나스카판이 남미판 아래로 계속 이동하고 있어 판이 강하게 맞물린 지역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지각 변형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최근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지진은 서로 다른 판 구조에서 발생해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며 잇따른 강진만으로 남미 전체가 이례적인 지진 활성기에 들어섰다고 판단하는 것도 성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서 식량난으로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농장원 세대가 늘면서 당국이 국가 비축 식량을 긴급 방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각은 지난 8일 황해남도 농장들에 식량난을 겪는 농장원 세대에 열흘분의 식량을 즉시 공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식량이 바닥난 농장원들의 출근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농작물 관리에도 차질이 빚어지자 가을 수확을 앞두고 긴급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된 식량은 쌀보다는 최근 수확한 감자와 옥수수, 밀과 보리 등 대용 식량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식량 공급 이후 농장으로 복귀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지만 열흘분에 불과해 가을 수확기까지 이어지는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상품의 생산뿐 아니라 유통과 판매까지 국가 관리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수매 상점을 활성화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장마당 시세가 가격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구장군의 한 식료 수매 종합 상점의 경우 국가가 수매 가격과 판매 가격을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장마당과 가격 차이가 커지면 상품을 확보하기도 주민들에게 판매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점에서는 지방 공장과 농장의 생산품뿐 아니라 개인이 텃밭이나 부업으로 생산한 농산물과 식품도 받아 판매하고 있는데요. 개인 생산품은 물건을 먼저 상점에 맡긴 뒤 판매가 이뤄지면 대금을 정산하는 사실상의 위탁 판매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가 중심의 상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미 자리 잡은 시장의 가격 결정과 상품 공급 구조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열린 해외 올리브영 페스타에 사흘 동안 10만 명이 방문하며 K-뷰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행사에는 55개 K-뷰티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참여했으며 세계적인 K컬처 축제인 K-콘과 연계해 K-팝 팬들이 자연스럽게 K-뷰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행사장에는 한국식 스킨케어를 직접 경험하거나 피부 상태와 퍼스널 컬러에 따라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긴 대기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국내 중소 인디 브랜드들은 미국 소비자를 직접 만나 제품을 소개하고 현지 반응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올리브영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내 K-뷰티 브랜드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21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남한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24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에서는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 24도, 수원과 이천 23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 서울 30도, 수원과 이천 29도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는 영서 지역에서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춘천과 원주 23도, 철원 22도, 낮 최고기온 춘천과 원주, 철원 모두 29도로 예상됩니다. 충청도에서는 충주와 천안, 홍성에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0: 아침 최저기온 홍성 24도, 충주와 천안 23도, 낮 최고기온은 천안과 홍성 30도, 충주 29도로 전망됩니다. 경상도도 대구와 구미, 안동, 상주에서 오후부터 비가 내릴 예정인데요.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대구 24도, 안동과 상주 23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32도, 안동과 상주 30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우비 챙기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개성 23도, 해주 21도, 진남포 20도, 낮 최고기온은 진남포 31도, 해주와 개성 29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함흥, 북청, 장진, 성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풍산에서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함흥 21도, 희산 16도, 풍산이 14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9도, 희산 27도, 풍산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은 맑겠는데요. 서해 북부에서는 종일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1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방송이 참 특별하죠. 다른 시간보다 우리 복음 통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특별합니다. 이 샬롬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복음의 메아리까지 남북한의 모든 성도들이 북한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있다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4908 성도님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강릉입니다 하시면서 아무래도 강원도에 살다 보니까 북한 관련된 얘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접했었는데요. 종종 드라이브 겸 고성의 통일 전망대를 가곤 합니다. 북녘 땅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게 되는데요. 올해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있는 모든 탈북민 분들도 우리 민족 모두가 통일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이 계셔서 이 시간에 이 새벽 시간에도 참 의미 있게 이 방송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저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이나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또 복음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 등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세요. 요즘에 손편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어렵고 또 많이 쓰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이야기가 도착한다면 정말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능형 손전화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위챗 아이디 FEBCNK로 문자 내용들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Lord,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1편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시편 31편의 저자는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며 주의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고요. 그리고 이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곤란을 감찰하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감사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시편 31편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의 고백을 이번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피신하니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은 의로우시니 나를 건지소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 나를 속히 건지소서. 당신은 내가 도피할 반석과 강한 산성이 되어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참으로 나의 반석과 요새이시니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지도하며 인도하시고, 당신은 나의 피난처시니 그들이 나를 노려 숨겨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영혼은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소서. 나는 거짓된 우상에 한눈 파는 자들을 미워하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내가 당신의 인의를 즐거워하여 기뻐할 것이니, 이는 전에 당신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의 역경을 굽어보셨으며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피난처이신 우리의 구원, 우리의 반석, 우리의 강한 산성 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역경을 굽어 살피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함께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 할까요?

나의 갈길 다가도록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테너 이다휘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까지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더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는 다 똑같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 죄 짓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은 죽어도 영생은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죄 속에서 그대로 사느냐? 그럼 거기서 탈피해가지고 정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 받느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쉽기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짓을 안 해야만 구원시켜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선하고 내가 좋은 일하고 그러면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세요? 내가 암만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하고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계획해놓은 그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면 되고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쉽지요? 간단해요. 근데 그걸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 있어. 그게 죽음이요. 그러나 죽음에도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세요. 로마서 3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남녀노소 막론하고 누구든지 자기가 죄를 인식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죽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활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배고파 굶주리며 일터에도 못 나가고 또 아이들은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나이에 장사나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고 죽어가는 유물들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슬픔 속에서 나의 행복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죽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던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믿음을 받아 안게 되었습니다. 저 지옥 같은 불쌍한 저 북한 땅, 우리 민족에게도 주님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민족, 주님을 소망하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북한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슬픔 속에서 벗어나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주님을 높이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 부르며 복음을 전파해 나가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고향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며 슬픔 가운데 건져주시는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매님은 오늘도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변화시켜주시는 우리의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자매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온누리 워십 찬송가 앨범 가운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께 찬양했는데요. 이번에는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찬양입니다. 한번더 올려드리는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그리고 북녘 땅에 우리 각각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의 역사가 되길 소망하면서, 테너 윤서준 씨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9절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시며 천국의 기쁨이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우리의 한숨이 찬양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북녘 땅에도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한 자매님의 선곡, 슬픈 마음 있는 사람으로 함께 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윤형주 장로님의 찬양 함께 올려드렸고요. 우리 마음의 근심을, 우리의 눈물을, 깊은 한숨을, 괴로움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염려치 않고 주님께 아뢰며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함과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와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특별히 더 복되고 보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아침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우리에겐 삶의 예배가 이어집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결단한 주님의 교훈을 온종일 삶 가운데서 나누고 실천하는 일들이 이어질 때 우리 주님 성령께서 기쁘게 우리 안에 거하며 일하시죠. 오늘도 이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21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를 올려드리며 예배 시작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0: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 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예, 오늘 에스겔 이제 44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회복 될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장면을 함께 묵상했죠. 하나님께서 내 바퀴 그리고 내 생물이 떠받치는 수정같이 수정 바다와 같이 아름다운 층 위에 웅장한 보좌를 펼쳐서 앉으시고 그 위에 무지개가 둘린 그 아름다운 보좌가 이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하나님이 한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과 또 그분의 이제 눈길을 주었던 성소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이제 성소의 동쪽 정문이죠. 정문으로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자, 문이 닫히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이 임재의 문을 닫았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들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백성이 아무리 타락하고 범죄하고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작정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라. 자, 그러니까 성전 문을 향하여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간다. 이것은 이제 번제를 드리고 이제 남은 음식 있죠. 번제물에 음식을 먹고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무엇을 이제 가리키는 거냐면 왕들이 이전에는 왕들이 이제 성전 바로 옆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살다가 여차하면 하나님 앞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제사장인 것이냐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려고 성소 안까지 막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었죠. 이 대표적인 것이 우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그 역대하 26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우시야가 교만해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제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바로 앞에 있는 이 향단에 분향을 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안 됩니다. 여기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왕이 그냥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향로를 잡고 19절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화를 내요. 누구한테 화를 내냐?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내죠. 제사장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데 내가 왕이다.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이 분향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깁니다. 나병. 깜짝 놀라서 야 빨리 왕을 데리고 나가라. 여호와께서 치신다. 진노하셨다. 그래서 데리고 나가면서 이제 왕이 하나님의 성소에 함부로 침입했다가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왕은 현관 문까지 오고 제사드린 음식, 번제물을 먹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길로 나가야지 다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겠다는 것이죠. 자, 4절에 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렀다. 자, 성전 동문으로 왔다가 이제 다시 성전 북문으로 가시는데 거기도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어디를 가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죠. 그 영광 앞에 에스겔이 엎드립니다. 자, 그러자 3절에 하나님께서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이제부터 내게 너에게 말하는 모든 성전의 새로운 규례와 새로운 율법 규정을 듣고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진심으로 주목해라. 자, 이제부터 이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는 아무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붙잡혔을 때는 이 성전이 훼파돼서 막 애들도 들어가서 거기에 놀이터로 삼고 이랬죠. 그러지 말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도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참회의 기도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거룩하게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전심으로 주목하고 말씀을 지켜라. 자,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해서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 되었다 그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 느비임 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9장을 가보시면요. 21절을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지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었더라. 자,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리라 하니. 자, 27절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아멘. 자, 이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할 때 그 땅에 누가 살았냐면 기브온 주민들이 있었죠. 이들도 가나안 땅 족속들이라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냈죠. 오래된 빵, 낡은 빵, 낡은 옷차림으로 해서 이들에게 다가가가지고 아유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 당신들과 약조를 맺읍시다. 가까운 이웃사람이라는 거를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구글 검색도 하고 네이버도 검색하고 그 동네가 어딘지 지도도 찾아서 요 놈들 거짓말하는구나 막 이렇게 할 텐데 전혀 믿을 방법이 없었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 덮어놓고 약조를 맺었는데 알고 보니 가난 족속이었던 거예요. 아차 싶었던 거죠. 이거를 죽여 살려 막 이러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얘네들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를 패라. 성전에서 나무를 팬다라는 건 왜 나무를 패냐면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에 드리는 이 땔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허드렛 일, 땔감을 갖고 이 나무 패는 일이나 해 하고 이제 데려왔는데 문제는 이게 나무 패는 일이나 해라고 하지만 이 나무를 패서 땔감을 성전에 공급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였는데 이 이방인들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들에게 이 거룩한 일을 시키면서 성전을 드나들게 하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소가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이 할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표지를 이제 몸에 새기는 겁니다. 이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베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된 표지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죠. 근데 기본 주민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게 왔던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몸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이 몸에 행하고 마음에 행하지 않아서 어떻게 했느냐? 강팍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일단 그것 때문에 일단 문제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은 문제가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가셔서요. 예레미야 9장 26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해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겁니다. 자, 9절에 다시 말씀하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다시 에스겔 44장으로 오셔서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몸에

마음에도 할례를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공통 핵심적인 건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할례를 행하셨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굳었고 굳고 강팍했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받는 시대를 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뜻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우리의 강박한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게 하는 순종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은 뭐냐? 우리의 심령의 할례를 받는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마저도 우상을 떠나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무너질 때 모든 가장 거룩해야 할 레위 사람들도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11절에 내 성소에서 수종 들어 성전 문을 막고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수종 들게 할 것이다. 그럽니다. 12절에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 수종 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그러죠. 자, 그럼 레위인이 어떻게 우상 앞에 수종 들게 했느냐? 레위인이 그 당시에 이제 막 타락할 때, 한참 타락할 때는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당 제사. 그래서 다 무너졌죠. 13절에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고 내 성물,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성전을 지키게 하고 모든 일들을 맡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하나님께서 사독제사 자손의 레위 제사장들을 말씀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그럽니다. 자, 이 사독은 다윗 왕조 때 세워진 제사장이죠. 특별히 다윗의 말년에 아도니야 왕자가 왕이 되려고 이제 반역을 했을 때 다른 제사장들 다른 이들은 다 이 아도니야 편에 이제 가입을 할 때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 사독과 그의 아들들은 절대 여기에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고 다윗의 편에 끝까지 신실하게 서게 됐죠. 그래서 신실하게 끝까지 다윗의 자손 가문의 제사장으로 섬겨서 이 그들의 충성과 신실함, 충신과 진실함을 지켰던 그래서 이 사독에서 뭐가 왔냐면 차디크라는 말이 왔습니다. 이 차디크라는 말이 의롭다라는 뜻이죠. 의롭다. 그래서 이 의롭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미혹하고 다 넘어가도 끝까지 다윗 가문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신실함을 지켜가는 것. 이런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맡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회복하실 성전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데 이 성소에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 그리고 이제는 마음과 몸의 할례를 새롭게 행하시는 새로운 할례의 시행 그리고 이전에 무너졌던 이들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레위족속으로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길게 보아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큰 은혜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성취의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

0: 간절히 주를 찾고 더욱더 간절히 주의 능력을 구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더욱 든든히 서기를 사모하고 끝까지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대성취의 시대에 이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워낙 세상의 유혹도 많고 또 우리를 흔들게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마음 먹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자 결단을 하면 이 격차가 더 심해지는 시대입니다. 더 깊이 그분을 경험하고 더 깊이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또 더 깊은 그분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큰 은혜와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많이 깊이 넓고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출입을 금하십니다. 그리고 타락한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따랐던 레위인들에게도 제사장의 직무를 배제시키시죠.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소명을 소홀히 여긴 이들에게 성경은 그들이 그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고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맡은 자로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백성이 또 우상을 섬기도록 오히려 도와준 이들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심판은 이들이 성전에 있으나 그들이 원래 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소임들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김으로 끝내는 그 일마저 빼앗기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음을 적용해 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죄를 계산하시되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시는 하나님께 이 아침도 감사드리면서 8월 21일 금요일에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제작 남지구 인도의 이영순이었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거룩한 주일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마음껏 누리십시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농부는 땅을 사랑하고 잘 경작해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마음은 밭과 같아서 마음이라는 밭에 무엇을 심고 경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지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단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원하는 열매가 있다면 그 씨앗을 심으면 되겠지요. 밭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여름 정말 너무 많이 더웠는데요. 그래서 신앙과 영적인 훈련의 과정들이 조금은 나태해지지 않았나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가장 좋은 씨앗을 심고 잘 가꿀 수 있도록 늘 노력하며 돌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찬양 여러분과 나눕니다. 찬송가 417장, 새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잠언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근신이

가지 말아야 할 길과 가야 할 길을 구분할 줄 압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늘 근신하고 지혜롭게 구별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근신하여서 자신을 잘 지키는 명철한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나누지요. 찬송가 349장, 새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415장, 새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근신하는 삶과 분별력이 있는 말, 행동은 우리를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때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 일인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지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며 그 선을 실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씨앗이 심기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259장, 새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 드리어. 이 찬송 나누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지요. 평안한 날 보내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까지 지내온 건 모두 주님의 은혜고 오늘 살아있는 것도 앞으로 사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새로운 만나를 취했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만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은혜 아니면 명지 홀리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경주의 목적,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탄자니아의 마라톤 국가대표 아쿠아리는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직전 참가한 아프리카 챔피언십에서도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며 쾌조의 컨디션을 유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참가해 마라톤 대회를 시작하자마자 옆 선수와 충돌하는 큰 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리와 팔에서 피가 철철 흘러 제대로 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쿠아리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응급처치를 한 후 다시 뛰었습니다. 뛰다가 쓰러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고 더 이상 기록이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도 아쿠아리는 끝까지 뛰어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부상이 없던 선수 중 18명이 저산소증으로 도중에 경기를 포기했지만 아쿠아리는 승부가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든 관중은 아쿠아리가 스타디움에 들어올 때까지 자리에서 기다렸고 그가 등장하자 기립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아쿠아리는 자신이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내 조국 탄자니아는 경기에 참가하고 오라고 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완주하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포기라는 말은 제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순종만을 바라십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성취가 아닌 순종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항상 충성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하나님의 은혜로 영락교회 시온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 두루바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척과 초등학교 5학년 복태성입니다. 저희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부모님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봤고 2023년 2월쯤부터 다녔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0: 어린이 합창단 활동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요?
1: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했을 때 조금 떨리지만 공연을 마치고 나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
0: 반대로 힘든 점도 있을 텐데요?
1: 노래를 외울 때 노래 가사가 헷갈리거나 알토 파트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안무를 외울 때도 처음 하는 안무는 확실히 외우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0: 그래요. 고생이 많네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나요?
1: 노래를 외우는 거는 사실 계속해서 외우면 그래도 할만하고 알토도 계속 연습하면 되고 그리고 또 안무를 했는데 그게 다시 밝힐 때도 좀 힘들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끝날 때 간식도 주고 뭐 이러기도 해가지고 주스나 빵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떡이나 가끔씩 핫도그 같은 것도 있고 뭐 치킨 떡이 같은 건가? 조금만? 근데 좀 그런 거를 있었는데 그거 맛있었어요.
0: 그래요. 혹시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도 있었나요?
1: 그때 2024년에 그 극동방송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미국 케네디 센터에 가서 공연했었거든요. 아마도 약간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행기도 타봤으니까 더 많이 기억이 나고 박물관 같은 데도 들려와서 미국 가서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태성이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방법 그래도 공연하면서 뭔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을 알릴 때 약간 마음이 자랑스럽고 그럴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안전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조금 생기지 않나?
0: 우와, 복음 전파 사명이 엄청난데요? 그렇다면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땡땡이다.
1: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체육 경기다. 왜냐하면 나는 연습처럼 춤과 노래를 배우고 경기처럼 공연에선 성과가 나온다. 그리고 잘하면 예수를 전함이라는 금메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0: 우리 태성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저희 어린이 합창단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합창단 다닐 수 있도록 태워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니까 저희도 최대한 잘 연습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단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입단원들을 향해서도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1: 새로 들어온 친구의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한다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같이 열심히 힘내자.
0: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이 이렇게나 하나님께 진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올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지금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3: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시편 103편 15절 16절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 인생의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백년 만년 살 것처럼 아웅다웅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헛되게 살지 않기 위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영원한 세계, 천국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결코 헛되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백성답게 차원이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혜가 무엇인가요? 풀이나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 떨어지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영원히 남는 삶이죠. 세상에서 금메달을 따고 무궁화 훈장을 받고 굉장한 명예를 얻었다 해도 그 모든 것은 육신이 썩을 때 같이 썩어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예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그네 같은 세상이 지금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통해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으며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이라고도 하지요. 불평과 불만, 원망과 저주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신앙인의 삶은 감사하는 데서 자라고 완성됩니다. 항상 감사가 풍성함으로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평화 누리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의 기업은 첫째, 40주 40야를 엎드리는 기도로 보존됩니다. 모세는 22절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들을 언급합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느니라 고해요. 다베라는 백성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여호와께서 진 끝을 불살라 그들을 심판하신 곳이에요. 마사는 물이 없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물을 내신 곳이지요. 기브롯 핫다아와는 어떤 곳인가요?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이 생각나 고기가 먹고 싶다며 원망하자 하나님이 메추라기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욕심부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큰 재앙을 당한 곳입니다. 23절에서 보듯 애초에 주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셨는데도 백성은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지요. 정탐꾼의 보고에 두려워하며 올라가기를 거부했어요. 결국 이 일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 원망과 불평을 반복한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심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남 이야기인가요? 구원의 은혜는 까맣게 있고 힘들다며 목마르다며 고기가 먹고 싶다며 원망한 그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를까요? 평소에는 할렐루야 찬양하다가도 사건만 터지면 원망이 튀어나오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수십 번 수백 번 진멸당해도 할 말이 없지요.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하는 모세의 지적에 나는 아니지요.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백성의 거역과 동시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25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라고 해요. 어제 본문에도 나온 모세의 중보기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26절에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고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타인의 구원을 위해 드리는 기도에 야말로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이렇듯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때에도 모세처럼 누군가가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기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해도 우리 주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힘들다며 불평하고 목마르다고 원망한 나의 다베라와 마사, 기브롯 핫다아와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심을 믿습니까? 내가 40주야를 엎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의 기업에는 둘째,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27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라고 해요. 모세는 하나님께 신실했던 선조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기도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 즉 그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이처럼 주의 기업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모와 조부모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과 믿음의 선조들 사이에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당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맺으신 약속이 있는 것이죠. 28절에는 이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하지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해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이유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알았어요. 그러니 주의 기업인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능력과 사랑이 없는 분으로 오해할까봐 두렵다고 간구한 것입니다. 29절에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라고 하지요. 다시금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 주의 기업

0: 위협임을 상기시키며 구원을 호소했어요. 주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마음을 돌이키셨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에는 변함이 없지요. 그러므로 나의 잘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죄 많고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고치시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간증해야 해요.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온 부모나 믿음의 선배가 있다면 누구인가요? 내 잘남을 자랑하는 대신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간증합니까? 주식과 도박 중독으로 여호와를 거역하며 살아왔지만 죄를 고백함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10년 전 교회 청년부에서 아내를 만나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했지만 신혼 초부터 주식과 도박 중독으로 아내를 힘들게 했어요. 친척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은행 대출을 받으며 심지어 사채를 쓰기도 했지요. 저는 결국 전셋집을 정리하고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빚을 갚은 후 처가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늘 여호와를 거역하며 살아온 삶의 결론으로 처가살이 중에도 도박을 끊지 못해 결국 처갓집마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권면으로 아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까지 교회에 속해 있기로 했지만 마음속으론 아내와 이혼하고 도망칠 궁리만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저를 아들의 세례식 날 간증자로 세워주셨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성령에 설득되어 공동체 앞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저의 죄를 고백했고 마지막에는 제가 도박을 멈추고 회복된다면 저처럼 도박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돕고 싶습니다라고 서원까지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저를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일으켜 세우셔서 빚 문제도 해결되고 처남의 도움으로 음식점을 개업해 빌린 돈도 갚을 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아파트 청약에도 당첨되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100% 인정해요. 성도들 앞에서 서원한 대로 저와 비슷한 고난을 겪는 지체들에게 제가 중독에서 벗어나게 된 은혜를 나누고 그들도 영육간에 회복되어 주의 기업으로 사는 복을 누리길 기도할게요. 저의 적용은 여호와를 거역한 일과 은혜로 변화된 삶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진솔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수도 없이 거역했어요. 그럼에도 진멸되지 않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과의 언약이 있고 선조들의 기도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 공로는 하나도 없지만 지금도 나를 위해 탄식하며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이름이 있기에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리하여 주의 백성, 주의 기업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평소엔 할렐루야 찬양하다가도 힘든 사건만 오면 원망이 터져 나오고 애굽을 그리워하며 우는 저희입니다. 돌도 물에 부딪히면 둥그러지는데 무감각하여 듣기를 거부하는 완악함이 저마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온 것은 저희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길 원해요. 상대의 악함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이 회방받는 것을 가장 아파하며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모두 주의 백성, 주의 기업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26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울산지방회 평신도부가 주관하는 제3회 연합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윤철원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8월 23일 주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남구 수암로에 위치한 울산 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목회자 세미나도 함께 진행됩니다.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광명성결교회에서,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중구 우정동에 위치한 울산 제1성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27-0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감사와 사랑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시간 왕좌보다 귀한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더 좋은 자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갖게 되면 걱정과 염려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아 있으면서도 평안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에게는 이스라엘의 왕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왕궁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섬기는 많은 신하들과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권력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 번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겉으로는 왕이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직 이스라엘 왕좌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궁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이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 그 광야의 들판에서 양을 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좌가 있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좌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지난주에 살펴본 이 본문 바로 앞절인 사무엘상 16장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이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13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 14절과 14절 바로 앞절인 13절이 서로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들판, 그 광야의 들판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들판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궁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궁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신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은 사울이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특별한 능력과 임재, 이런 능력과 임재를 이제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고 사울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 능력 또한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랬던 사울이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 감정을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동의와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인정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변명하며 회개보다 자신의 체면을 더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자 이제 하나님께서도 사울에게 주셨던 왕으로서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거두어 가셨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악하시거나 악을 만들어내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악한 영조차도, 그런 악한 영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완고한 불순종을 심판하십니다. 그 완고한 불순종을 심판하시며 악한 영이 사울을 번뇌케 하도록 허용하셨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평안, 그런 평안은 계속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에는 반드시 불순종의 열매가 맺히기 마련입니다. 이 죄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합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이렇게 죄가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결국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얽어매는 겁니다. 평안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선택하지만 나중에는 그 죄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사울은 왕권을 지키려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 자신의 삶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의 왕권도 자신의 삶도 지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안과 왕으로서의 능력까지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얻은 평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얻은 성공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의 고난, 그 인생의 눈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평안, 가장 깊은 평안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사울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사울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없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이 마음의 고통은 없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 고통의 원인이었던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회복하려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문제만 해결되기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이 어려움만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이 불안한 마음, 이 불안하고 요동치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만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이런 다윗과도 같은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 이 인생의 고난, 이 문제를 통해 먼저 제 마음을 제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만약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제가 붙들고 있는 불순종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주님의 관계가 더욱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감추지 말고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왕좌보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들판, 그 인생의 들판이 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사울이 번뇌합니다. 사울이 번뇌하자 신하들이 사울 왕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이런 신하들의 제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소서, 그가 수금을 타면 왕이 나으리라, 이런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명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 그를 내게 데려오라 라고 명합니다. 그때 한 소년이 다윗을 추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타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다윗에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수금을 잘 탔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무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모도 준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설명하는 이런 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바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가장 큰 힘, 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가장 큰 힘은 그의 음악적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용기도 아니었고 그의 말솜씨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다윗되게 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사울은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도대체 언제 이 수금을 배웠을까요? 다윗은 왕궁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아마 수금을 익혔을 겁니다. 관객도 없습니다. 높은 무대도 없었습니다. 밤하늘과 양떼들을 바라보며 수금을 탔을 겁니다. 그 외로운 시간, 그 인생의 고독의 시간, 아무도 나라는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로운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다윗은 그 일상의 삶이 그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준비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들판에서 보낸 그 외로움의 시간, 그 광야의 시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금 오늘의 이 삶 속에서 이미 우리를 준비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

에서 성실하게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연습한 자신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익힌 인내와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 일상의 생활 그리고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열정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설령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작은 것들을 성실히 사용하고 성실히 갈고 닦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이 타는 그런 수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만의 수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수금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도구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이 은사로 누구를 위로하기 원하실까? 이런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은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미래의 왕 다윗. 이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여전히 다윗은 양치는 아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곧바로 왕궁으로 가서 왕좌의 자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음 왕이니 사울왕은 이제 물러나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시 자신의 일상의 삶, 즉 들판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자신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양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자신을 부릅니다. 사울이 자신을 부르자 왕을 섬기기 위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훗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다윗은 훗날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지금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고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 이 사울 왕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크게 사랑합니다.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사울의 무기 드는 자, 그 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 라고 해서 작은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이스라엘의 다음의 왕,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그 다윗이 사울왕의 부기 드는 자, 종으로 먼저 섬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큰 일을 맡게 될 사람일수록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지금 맡겨진 그 일, 지금 맡겨진 직분, 그 일에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교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왕궁으로 들어갔지만 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수금을 타는 종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꿈꾸던 자리,

우리가 원하는 자리와 가까운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자리로, 그 꿈꾸던 자리로 인도하시되 먼저 그 자리에서 섬김을 배우도록 하시는 겁니다. 큰 자리를 맡기시기 전에 작은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그런 충성하는 종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먼저 섬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가정 안에서 대접받아야 하는지를 따지기보다 내가 먼저 섬기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옳고 그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지 마시고 먼저 배우자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무조건 명령하기보다 그 아이의 아픔과 그 아이의 걱정을 들어주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고 싶은 자리, 내가 섬기기를 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내가 맡고 싶은 자리만 찾지 마시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자리, 교회가 섬김을 필요로 하는 그 자리를 맡아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돌보았듯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충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자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졌습니다. 사울의 번뇌가 가라앉았고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수금 소리, 사울에게 잠시 쉼을 주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음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찬양을 통해 낙심한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낙심한 마음이 위로받고 어지러운 생각이 가라앉으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음이 무거울 때 믿음의 찬양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사울이 받은 이 회복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는 상쾌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번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합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심지어는 사울이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의 수금소리, 이 수금소리는 사울의 고통을 잠시 가라앉혔습니다. 잠시 그 고통을 가라앉혔지만 이 다윗의 수금소리는 사울의 왕고한 마음까지는 변화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사울은 편안함을 원했습니다. 자신이 범민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지만 정작 사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은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했지만 정작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잠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답답한 마음이 풀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히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작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음악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여행과 휴식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런 잠깐 동안의 안식을 주는 이런 다윗의 수금보다 더 큰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잠시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구원해내실 구원자,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목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겁니다. 다윗은 번뇌하는 사울에게 다가와서 수금을 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죄와 두려움과 이 죽음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다윗은 손으로 수금을 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겁니다. 다윗의 손가락이 이 수금의 줄을 움직여서 사울에게 잠시 동안의 안식과 힘을 주었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손에는 못이 박힙니다. 이 못이 박혀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심판, 그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겁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축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 번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나의 왕,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때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그 인생의 들판, 그 인생의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사울처럼 마음이 괴로울 때 이 원인을 돌아보기보다 불편한 감정만 빨리 없애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휴대전화만 바라봅니다. 재미있는 영상으로 괴로운 생각을 덮고자 합니다. 때론 지나치게 먹거나 소비하면서 마음을 달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잠시 마음을 잊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치료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마음을 다 열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무엇이 이렇게 두렵게 합니까? 제가 붙들고 있는 이 미워하는 마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 이 고백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해서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안아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겁니다.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시고 그리하여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사울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들판에 있습니다. 그 인생의 들판에서 아직 양을 치는 소년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없는 인생의 왕좌는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사울처럼 죄와 불순종을 감춘 채 문제만 해결해달라 간구하지 마세요.

0: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우리 일상의 자리, 그 일상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된 평안은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옵니다. 다윗의 수금은 사울에게 잠시의 쉼을 주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인생의 왕좌보다 그것보다 더욱 귀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평안, 그 복음의 평안을 힘있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서동에 위치한 울산 북부교회 정동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97-5632번, 052-297-5632번 울산 북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영천제일교회 변상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8월도 주님의 날개 아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고 이 나라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 오늘날 부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계속된 무더위와 집중호우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남은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지를 내밉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점수를 매기죠. 어제의 실적, 오늘의 성과, 통장에 찍힌 숫자의 크기, 남들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그 모든 상황까지 세상을 살다 보면 마치 내 존재 자체가 하나의 점수로 단정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나의 인생은 과연 몇 점짜리였나? 이렇게 반성을 한번 해보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학창시절에 우리 학기가 끝날 때마다, 예전 일이죠, 여러분 성적표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때 수미양가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그 어린 시절에 이 다섯 글자 수우미양가, 수를 받은 날에는 정말 기뻤고, 가를 받은 날에는 또 한 분은 저는 가는 전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벌써 그렇게 답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수를 탁 받아가면은 뭔가 그 부모님의 칭찬이 있었던 것 같고, 반면에 성적표에 양이나 가가 찍힌 날에는 뭔가 우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눈치를 보며 가슴 졸여야 했던.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수와 우는 우수하고 잘한 것, 양과 가는 부족하고 못 미쳤고 실패한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등급으로 분류를 했고요. 우리는 그 등급에 따라 우리의 가치를 아주 쉽게 매겨버렸죠. 그런데요, 옛 스승들이 이 수미양가라는 단어를 만들 때 이런 배려가 있었다고 해요. 수는 말 그대로 빼어날 수, 학업에 깊이가 있고 지혜가 뛰어난 아이에게 스승은 칭찬했습니다. 우, 넉넉할 운데요, 흔히 우동생 말할 때 쓰이지만 본래의 뜻은 단순히 시험 잘 봤다 의미가 아니라 학식과 품성이 넉넉해서 남을 배려할 줄 안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넉넉한 아이란 격려였습니다.

미는 아름다울 미, 아름답고 예쁘다, 참 잘했다는 의미였대요. 비록 최고로 빼어나지는 않더라도 그 존재와 노력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다, 스승의 아름다운 미소가 담긴 평가였대요. 양은요, 양호할 양, 좋을 양, 착하고 성실하다, 그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 적당하다, 그러니까 결코 낙제나 부족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양호해, 어깨를 두드려주는 따뜻한 위로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가를 받은 순간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는 한자어로 가능할 가입니다. 앞으로 발전할 기회가 얼마든지 열려있다. 그러니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1등부터 꼴찌까지. 그런데요, 세상에 익숙해져졌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비슷하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오늘 아침 우리 세상의 성적표로 판단하지 않으시죠? 세상은 결과를 보고 등급을 매기지만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또 바라보십니다. 내가 나를 봐도 야, 이건 너무 초라한데? 라고 느껴할 때도 주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줄어들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찬송 예수 사랑하심은의 가사처럼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아침은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아침이에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는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성적표로 판단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세상이 우리에게 던진 낙제표를 거두시고 대신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내가 나를 봐도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게 느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줄어들거나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 한결같은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세상 끝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수미양가를 이렇게 해석했다면 요즘은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은 5등급제로 바뀌었어요. 내신이 5등급제예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여러분의 자녀는 몇 등급입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또 그렇죠? 1등급을 또 이렇게 좀 해석을 하더라고요. 1등급, 가장 먼저 피어난 꽃처럼 하늘이잖아요. 가장 순수한 열정으로 기준이 되는 아이. 이렇게 칭찬을 한대요. 2등급은 두 개의 조화, 함께 성장하는 지혜. 나와 너, 우리 2등급, 우리라는 이름으로 조화를 이루며 함께 높이 오르는 아이래요. 3등급은 세계의 단단함, 흔들리지 않은 삶의 뿌리, 가장 안정적인 이 세 다리처럼 정말 단단한 기초 위에 자신만의 세계를 쌓아가는 아이래요. 4등급은요, 네 개의 방향, 이렇게 해석한대요. 우리 4등급의 아이는 동서남북 어디로든 나아갈 수 있는 그 넓은 가능성의 바다를 탐험하는 우리 자녀, 아이. 5등급은요, 다섯 손가락을 모아서 꽉 찐 씨앗처럼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피어날 차례를 기다리는 아이.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봤어요.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극동방송 가족들을 사랑하십니다. 참, 우리 3797님이 오늘 하루를 묵상하는데 왜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은지 생각하셨대요. 응원합니다. 2718님도 날씨는 흐리고 개운치 않지만 지난 시간 좋았던 기억만 생각함으로 오늘 복된 하루 보내고 싶습니다. 6589님, 옛 스승님들의 지혜가 정말 돋보이네요. 이야, 이런 뜻이 있었군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 짤이잖아요. 그 봄을 세상 기준이 아닌 오늘 오프닝을 통해서 저의 정체성을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6089님, 사랑한다 말하시는 우리 주님이 기억납니다. 라고요.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조금 전에 이 찬양 부르는 찬양 사역자의 목소리가 좀 친숙하지 않으세요? 아, 배우 우리 최수종 장로님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에서 아마 앨범을 예전에 만들었던 찬양인 것 같아요. 은혜로운 찬양 함께했고 우리 극동방송을 우리 최수종 장로님이 잘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듣고 계시나요? 네, 응원합니다.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많은 분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어저께 여러분 인문학을 하나님께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아내는 사랑을 원한다. 남편은 존경을 원한다. 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다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정말 조건절이 아닌 말씀이었잖아요. 사랑스러울 때 사랑을 하지 않으셨고, 존경할 만하면 존경을 하지 않으셨다. 그냥 사랑해라. 그냥 존경하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은혜의 칼럼을 정말 많은 분들이 공유하셨는데, 샵 1069번 인문학이라고 50번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 문자 주시면 어제 영상 링크도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고요. 이 영상 링크를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에 이 영상들은 다 올려져 있습니다. 많이 공유하시면 좋겠어요. 이 아침에 더 힘있게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동방 현주 씨가 찬양합니다.

0: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네, 우리가 늘 함께 하신 그 주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1: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하시는 6965님, 요즘 찬송과의 은혜받고 있습니다. 2994님, 찬송으로 고백하니 하나님께 더 감사함이 커집니다 라고요. 오늘 많은 분들 또 링크 공유하시고 오프닝 말씀 공유하시는데요, 대단하세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은혜로운 찬양 우리도 함께하면 좋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아침에 사연으로 신청하세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꼭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데요, 제가 응원의 선물도 보내드렸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이 몸의 소망은 무엔가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극동방송 가족들은 이 하루를 달려갑니다. 0183님도 오프닝 우리의 스승이신 진리의 예수님의 지혜를 담고 싶습니다. 3572님도 2862님도 4641님도 이 복된 금요일에 아 세상의 기준에 다 부질없음을 느끼며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더 집중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0255님도 인문학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영상 링크 잘 공유해 드렸습니다. 6089님께서는 출근길 차 안에서 어깨를 들썩하며 이 방송 찬양을 힘있게 따라하고 계시대요. 아침에 들려주시는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9148님도 6433 어제 건강검진을 4년 만에 했습니다. 검사 하나하나 할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겁이 났나 봅니다. 좋은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소중한 몸, 이 복된 금요일 또 주말에 여러분 이 몸 잘 관리하시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우리 8731님도 잘 찾아오셨고 요즘 찬송가에 은혜 받고 있다는 우리 2994님 찬양을 더 힘있게 부르면서 특별히 찬송가의 가사 힘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필사해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의 등급은 몇 등급일까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고. 네, 성경에서는 네,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하나,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그죠? 그런 믿음. 분명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커져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함께하고 있는 찬양의 가사가 참 귀해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 묵상의 가사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한다. 원한다, 원한다, 더 원한다. 주님 곁에 머물기를 원한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한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좋은 아침입니다 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안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된 금요일 아침에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233님은요, 아파트 화단에 폭신한 흙을 밟으셨대요. 시멘트 바닥과는 다른 부드러운 생명력이 있는 이 땅, 흙, 이 흙을 밟는데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셨대요. 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력 있게 우리를 키워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나 또한 예수님 받은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 대단하십니다. 9148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잘 다녀오셨어요? 무슬림들이, 특별히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꼭 믿으면 좋겠다. 8335님, 오늘 아들이 유학하러 출국해 공항 함께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지켜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기도밖에 할 게 없죠. 주님께서 분명 지켜주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마지막 찬양, 박영희 권사님의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 함께 나누면서 인사할게요. 저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

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갑자기 큰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온몸에 기운이 다 빠지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왕 베나다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포위한 상황에서 성 안에 있던 모든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나귀머리, 비둘기똥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그것도 없어서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비록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설령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자식들을 지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이 비극적이고 참담한 일도 생긴 것입니다. 한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하나님에게 의지하여서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모든 환난과 역경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환난을 거칠 때에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의 옆에 와서 엘리사한테 시비를 걸었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가 이제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을 다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시중을 드는 장군 하나가 그 옆에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옆에서 비아냥거리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때 엘리사가 네가 내일 네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나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를 끝없는 환란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환란으로부터 건져내느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건져내실 그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라 하여금 아, 하나님은 이 환난을 이렇게 처리하시는군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빠져있을 때 이렇게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시군요 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고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보통 하시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는 일을 순식간에 하시면서 전세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본문 7장 1절을 보시면은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폭등한 물가가 떨어지는데 그것도 내일 이맘때에 다시 말해서 하룻밤 사이에 떨어진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풀어주실 때에는 하룻밤 사이에 순식간에 해결돼요. 절망하고 잠자리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바뀌어서 희망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순간에 전세를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식간에 전세를 바꾸어 놓으실 때는 간신히 헤어나오는 수준으로 하시지 않으세요. 환난이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은 단계로 옮겨 놓으세요. 사마리아 성에 환란이 한참 심할 때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통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이었어요. 말도 안 될 정도로 물가가 폭등했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할 것이라고 예언해요. 여기 밀가루는 하도 고급이어서 왕실에나 진상할 수 있는 최고급품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깟 먹지도 못하는 나귀 머리가 뭐냐? 비둘기똥이 뭔 말이냐? 엄청난 물자가 남아돌고 좋은 것들이 쌓여서 너희들이 이전에 왕이나 먹을 수 있는 최고급 등급의 밀가루를 마음 놓고 먹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전세를 역전시키시고 어쩔 수 없는 환난으로부터 건져내실 때는 겨우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누렸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할 만한 최고의 좋은 것으로 채우시면서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바꿀까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회개합니다. 저는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이 모든 일 한순간에 뒤집어 놓으실 때가 있다라고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환난과 불가능한 상황 앞에 있을 때에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기댈 벽이 없다고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시간을 다 계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하게

0: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제 감당치 못할 인생의 환란 앞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잡아야 될 방향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구주와 주님 되시기에 내 인생과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처음 방향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릴 테니 모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과 역경으로부터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주님 의지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환난 속에서도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360도 돌아보면 모든 길이 다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환난에서 건져내실 그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환난과 역경 앞에서 360도 사방으로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당할 수 없는 환난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일 이맘때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달동에 위치한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52-975-0691 동행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라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 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울산지방회 평신도부가 주관하는 제3회 연합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윤철원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8월 23일 주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남구 수암로에 위치한 울산 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목회자 세미나도 함께 진행됩니다.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광명성결교회에서,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중구 우정동에 위치한 울산 제1성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27-0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요즘 리센느라는 걸그룹에 원이라는 친구가 인기가 절정입니다. 이 여느 아이돌들과 다르게 그 친구는요, 거제 출신다운 정감 있는 사투리와 또 우리 주변에서 봄직한 털털한 모습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사람 냄새 나는 연예인이라고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사람 냄새라는 게 참 그렇죠. 이 완벽하게 아름다운 향이라기보다는 이 빈틈이 좀 보이는 듯한 그런 매력이 묻어나는 그런 냄새랄까요? 그런데 이 빈틈에 사람들은 정감이 가고 또 곁을 내어줍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 온천

하나를 통틀어서 가장 완벽하신 그분께서 흠모할 만한 모양새도 아니고 또 멋지고 으리으리한 배경도 없이 낮고 낮은 곳에 낮고 낮은 신분으로 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곁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나 돌이켜봅니다. 나의 빈틈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곁을 내어주고 위로와 격려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 같은 사람이었을까 돌이켜봅니다. 오늘 그런 빈틈어린 사랑을 내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과 함께 출발할게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극동방송 숲속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극동방송은 숲속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천국직행 107-3번 버스
1: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라이.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편안한 운행을 도와드립니다. 천국직행 107-3번 버스. 저는 오랜만에 2주 만에 인사드리는 버스 안내양 김하은입니다. 와. 자, 이 시간 우리 천국직행 버스 107-3번 버스의 기사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옥동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 2주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2주 만입니다.
0: 이야. 억사님, 제가 이 오라이를 얼마나 외치고 싶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좀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1: 네, 잘 지냈습니다.
0: 네, 좀 어떤 2주를 보내고 오셨는지 근황을 좀 여쭙고 싶어요.
1: 하나님은 내가 근데 뜨겁게
0: 네.
1: 정말 풍성하게 선교 잘 마치고 단기 선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0: 선교 다녀오신 거죠?
1: 네, 맞아요.
0: 아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느 지역으로 좀 다녀오셨어요?
1: 필리핀 세부.
0: 아, 세부 다녀오셨어요? 네. 거기서 좀 어떤 친구들 만나셨나요?
1: 이번 선교 사역이 선교사님께서 세부와
0: 네.
1: 또, 그 섬에, 빈민.
0: 아.
1: 빈민가.
0: 네.
1: 빈민 아이들을 데리고 방과후 학교를 하고, 또 그 친구들 말씀 가르치고,
0: 네.
1: 그 성도

0: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1: 네.
0: 생생하게 그 빈민가를 다니면서 심방하고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경험이었죠. 저 역시도. 보통 선교가 그렇게 깊숙하게 안 들어가는데 아주
1: 네.
0: 친밀하게 깊숙하게 들어가서 생생하게 그 현장을 보고
1: 네.
0: 경험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1: 아이들도 다 같이 다녀오신 거예요? 와.
0: 총 14명이 갔는데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세 분,
1: 네.
0: 저 집사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6명 정도 갔네요.
1: 야, 많이 다녀오셨네요. 참, 이게 저희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한켜으로는 참, 잘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세부라고 하면 뭔가 관광지고 휴양지다 이렇게
0: 맞아요,
1: 생각하고,
0: 맞아요.
1: 그 지역의 어떤 화려한 면만 생각하는데, 목사님께서 또그 화려한 빛에 가려진, 네,
0: 맞아요.
1: 이또 빈민가에 우리 예비 성도님들을 만나고 왔다는 그 소식에 저도 참 부끄러워지기도 하고요. 네, 몰랐던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0: 정말
1: 드는 것
0: 기도를
1: 같습니다.
0: 잔뜩 안고 왔죠? 예, 잔뜩 안고 왔고, 특별히 이제 카모테스 섬이라는 곳이 또 있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 2시간 들어가는데,
1: 네.
0: 이제 유튜브 검색해 보면은 아직까지 한국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천연의 휴양지 이렇게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거기도 또 이면에
1: 네.
0: 그 빈민들의 삶들을 보고 왔죠.
1: 저희도 함께 기도해야 할것 같습니다. 정말.
0: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1: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이 방송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0: 맞아요.
1: 들고요. 사람이 발길이도 닿지 않는 곳에 전파가 또 가듯이 저희의 기도도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하고 가지 못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지역의 역사하시기를 함께 기도를 해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많이 반기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아까 9507번님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라고 하시면서
0: 반갑습니다.
1: 인사 보내주셨고요. 우리 오들들 6번님 복음버스 탑승합니다. 아, 이상주 목사님
0: 환영합니다.
1: 이게 얼마만인가요? 오늘 더 기쁜 마음으로 탑승합니다라고
0: 언제나
1: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숲속 콘서트도 좀 안내 사항을 좀 전해드렸는데 우리 0190번님, 3459번님, 그리고 9312번님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콘서트도 신청하실 수 있다는 사실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너무 좋죠.
1: 9월 5일 토요일에 울산 대공원에서 진행이 되는데 목사님 참석 가능하신가요?
0: 저는 당연히 가고 매년 갔고요.
1: 오!
0: 정말 이좀 조금 이렇게 제가 뭐 PR을 한다면은
1: 예.
0: 믿는 분들도 좋지만
1: 네.
0: 그냥 옆집 이웃들 있잖아요.
1: 맞아요.
0: 이웃들.
1: 네.
0: 그다음 토요일 저녁에 뭐 특별히 할게 없는
1: 네.
0: 분들이나 TV 보고 있는 분들,
1: 그렇죠.
0: 그런 분들에게
1: 네.
0: 그냥 한번 가보자.
1: 맞습니다.
0: 정말 좋아요, 진짜.
1: 맞아요.
0: 그냥 한여름밤에 거기서 즐길 수 있어요.
1: 정말 이게 생생하게 또 이렇게 전해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진짜 사실 뭐 이제 토요일 저녁에 집에 있어봐야 사실 할게 별로 없거든요. 뭐
0: 맞아요.
1: 텔레비전 보거나 핸드폰 보거나 이건데,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은혜도 느끼시고,
0: 맞아요.
1: 또 찬양을 다채롭게 저희가 준비하다
0: 맞아요.
1: 보니까 아마 좀 장르별로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는
0: 바로 그
1: 그런 시간이
0: 맛이죠. 그
1: 아닐까.
0: 맛이.
1: 그쵸.
0: 다이나믹하고, 또 우리가 사실은 이게 또 지방이니까.
1: 네,
0: 저
1: 맞아요.
0: 위에보다는 조금
1: 네.
0: 그런 어떤 라이브 또 어떤
1: 네.
0: 그 무대 현장을 실제로 경험하기는 조금 이렇게
1: 어려울 수도
0: 어려울 게
1: 있거든요.
0: 있는데, 이 숲속 콘서트는 친근해요. 그냥
1: 네.
0: 친근하고
1: 네.
0: 조금만 일찍 가면 또 앞자리로 앉아서 정말 VIP석 같은 곳에 앉아서
1: 너무 좋다.
0: 생생하게 또그 콘서트를 즐길 수 있거든요. 너무
1: 그렇습니다.
0: 좋아요, 너무 좋아요.
1: 예, 이 자리에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콘서트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목사님, 이제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0: 가야 되겠네요.
1: 출발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 시간 어떤 시간인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천국 버스가 도착하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정류장에서 우리는 방송 가족분들에게 미션을 드립니다.
1: 맞습니다.
0: 미션을 잘 수행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푸짐하게 많이 크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수식어가 점점 늘어나네요. 많이 크게 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0: 준비되어 있는 선물들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많은 분들께서 이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카페 많이 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음료 쿠폰도 준비했고요. 뭐 여러 가지 화장품 선물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 시간 추억 찬양으로 시작하죠, 목사님. 그렇죠? 오늘 어떤 찬양으로 시작할까요?
1: 이 찬양 모르시는 분 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교회 안 다신 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0: 그죠? 그럴까요?
1: 그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0: 맞습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 힘차게 들으시면서 복음버스, 자꾸 복음버스라고 하네요. 우리 107-3번 버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스 운행 시작할게요. 예수 이름으로 오라!

0: 이번 선거장은 찬양. 찬양 역입니다. 자, 매주 금요일 가장 먼저 도착하는 정류장입니다. 그렇죠? 찬양 정류장. 네, 도착했는데 우리 목사님 살짝 실망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부끄러워했더니. 네. 자, 이 시간에는 찬양 퀴즈를 저희가 들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찬양 이어 부르기를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1: 네. 네. 그러니까 이제껏 안 해본 거다, 그죠?
0: 맞아요. 네. 지금

0: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네. 문자는 몇 번으로 참여할 수 있죠, 목사님? 네.
1: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예. 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어떤 청취자분께서 7140번님이시네요. 네. 7140번님께서 어플로 참여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 저희 오늘 문자 보내시는 거, 네. 정답 보내시는 거는 어플 참여도 가능합니다만, 네, 예. 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콘서트 신청하시는 건 문자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답장을 보내드릴 수 있어서 샵 3927번으로 콘서트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정답 참여는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되어 있는 찬양을 들려드릴 텐데 뚝 끊기는 바로 그 지점부터 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찬양 들려드릴게요. 너무 잘하는 거죠?

0: 여기까지입니다.
1: 아. 네.
0: 야, 여기까지 제가 들어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뚝 끊긴다고. 네, 뚝 끊었습니다. 자, 이 뒤에 이어지는 추해져 비가 내려와 봄비 같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가사가 오면 되는지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7400번님께서 바로 또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이야, 오, 나나나나나나라고 네, 정답 보내주셨고요. 네, 네. 와, 계속해서 정답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안타까운 게 이제 그 바로 이어지는 가사가 세 글자의 어떤 감탄사 같은
1: 그렇죠,
0: 느낌이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네. 근데 이제 세 글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우리 이렇게 바로 두 글자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네, 세 글자 보내주셔야 된다는 사실 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우리 7140번님 정답 맞춰주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 네, 스피드.
0: 네. 네. 근데 뒤에 문자까지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불타는 금요일 주님과 함께 뜨거운 하루 보내세요.
1: 아멘.
0: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야 대단합니다. 네. 우리 4094번님께서는 네. 지금 딱 세 글자만 보내주셨고
1: 딱 정답만 보내셨네요.
0: 예, 딱. 정답만 네. 딱 보내셨는데
1: 깔끔하시네요.
0: 예, 이렇게 보내셔도 뭐 정답은 정답입니다만
1: 그렇죠.
0: 예, 아쉽긴 아쉽네요.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혹시라도 이제 막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1: 네.
0: 문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율동도 유명해요. 그죠, 목사님?
1: 그렇죠.
0: 네.
1: 저도 할 수 있는 율동.
0: 자, 시작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0: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비 없이 바로 끊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들려드렸고요. 과연 이 다음에 이어지는 찬양의 가사는 무엇일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몇 번으로 보내주실까요?
1: 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0: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른 찬양 듣고요. 아하, 네, 이 찬양 네. 바로 들려드리면 안 되니까 네. 네, 다른 찬양 함께 듣고 정답 공개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크룩스의 구주의 소유지함이 함께 할게요. 예.

0: 아멘. 크록스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정류장에서 저희가 찬양 퀴즈를 드렸는데요.
1: 네.
0: 네, 지금 정답자 한 분이 전화 연결이 되어 계십니다.
1: 네.
0: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2: 다시
0: 안녕하십니까?
2: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럴 수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럴 수가. 비상사태. 하지만, 네.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전화를 좀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사이에 우리 목사님 한번, 네.
1: 네.
0: 우리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계신데,
1: 네네.
0: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1: 두 분 오랜만 이입니다. 감사와 넘칩니다. 감사 순종하고 겸손합니다. 성령의 담비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아, 은혜가 넘치네요.
0: 아멘.
1: 네. 차 안에서 듣고 푸르름의 풍경을 보니 더욱더 은혜가 넘친다. 9507번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5310번님은 헤이요 단기 선교 가서 부른 찬양입니다. 출국 후 라디오로 들으니 또 감회가 새롭네요. 그렇죠. 단기 선교 가서 부르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찬양이죠. 네.
0: 네, 지금 전화 연결되신 분이 네, 지금 다시 통화가 되었습니다.
1: 네.
0: 자,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1: 네.
0: 자,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1: 네. 좀 여보세요 소리 잠시 들렸는데 끊겼네요.
0: 아, 잠시 들렸는데. 아, 오늘 전화 연결은 힘드네요. 오늘 전화 연결은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하, 네.
0: 또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1: 네, 많이 보내셨어요. 네,
0: 사실 앞서서 네. 가장 먼저 보내주셨던 분이 계세요.
1: 네네.
0: 근데 그분도 지금 출근 중이셔가지고.

0: 또 전화 연결이 어렵다라고 네. 하셔서
1: 이런 날도 있죠.
0: 그렇죠. 네, 네 뭐 늘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바쁜 아침이다 보니까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받아주셨던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자, 오늘 정답 공개 바로 되었나요, 목사님?
1: 네, 바로 되었죠.
0: 네, 네. 바로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가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9507번님, 와우! 예전에 부흥회 때 많이 부르던 은혜의 찬양이네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라고 하셨는데, 이거 앞선 찬양을 또 반가워하시는 네, 마음에 네. 함께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문자 소개를 좀 더 드려볼게요. 네. 네, 우리, 오,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이 한 분 더 계시네요. 우리 5310번님. 네네. 네, 오늘 새싹 달고 와주셨는데, 목사님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1: 헤이요! 단기 선교 가서 부른 찬양입니다. 출국 후 라디오로 들으니 또 감회가 새롭네요.
0: 아,
1: 네.
0: 그렇군요. 야, 출국 후에 라디오로 듣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1: 다녀 가서 부른 찬양입니다.
0: 그러게요.
1: 출국 후 라디오로 들으니
0: 단기 선교에서 불렀다라고 네. 하셨는데 출국 후에라는 표현을 보니까 뭐 다른 타국에 계실 수도 있겠네요.
1: 근데 그럴 수도 있고
0: 라디오로 듣는다고 하셔서 네. 무튼 네 발송될수간 문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9312번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네, 저희 교회에서 성탄절에 들러오는 봉고 들고 특송을 했었어요. 봉 들고. 네. 아, 죄송합니다.
0: 봉 들고.
1: 네. 예. 아, 봉, 불 들어오는 봉 네. 들고 특송을 했대요.
0: 예.
1: 네. 늘 은혜로운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이고,
1: 네.
0: 감사합니다. 아,
1: 야광 불 들어오는.
0: 맞아요, 네. 맞아요.
1: 네, 더 신났겠네요.
0: 네, 네. 봉까지 들고 이렇게 찬양을 하셨던 네. 그런 기억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문자 참여.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자, 출근 중에 운전하다가 보냅니다. 매일 출근길에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1: 네,
0: 라고 하신
1: 감사합니다.
0: 우리 5774번님.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운전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1: 네.
0: 물론, 이제 각자 또 안전한 상황에서 보내셨겠지만,
1: 그럼요.
0: 네, 그만큼 또 참여하고 싶으신 마음이 드셨다는 얘기겠죠.
1: 네, 참 감사하죠. 출근 항상 바쁜데.
0: 네.
1: 그죠.
0: 그러니까요.
1: 네.
0: 우리 인터넷 검색해서 정답 보냈어요 하시는 9507번님.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라고 네. 하시면서 네. 보내셨는데, 이야, 인터넷 검색까지 네, 하셨어요.
1: 아유, 열정 대단하십니다.
0: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2366번님, 정답의 네. 기회는 놓쳤지만 두 분 조합이 찰떡입니다. 너무 유쾌하고 즐겁네요. 라고
1: 감사합니다.
0: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의 모토가 그거거든요, 목사님.
1: 네.
0: 하나님 나라는 예능으로 사는 거다.
1: 아멘. 어, 썩어 닿는데요?
0: 예, 그렇죠.
1: 네, 맞아요.
0: 즐겁고 네. 행복하게.
1: 맞아요.
0: 특별히 이 금요일을 하나님과 함께 네. 정말 찬양하면서 보낼 수 있다면
1: 네.
0: 그만한 은혜가 또 없지 않을까 싶어서
1: 네.
0: 네, 오늘 첫 번째 정류장은 이렇게 한번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정답 보내주신 두 분께 제가 쿠폰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우리 7140번님 그리고 0131번님 근데 이 0131번님 참 안타까운 게 해오라고 보내주셨어요. 오타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네. 네, 다른 또 구절은 맞춰주셨으니까
1: 네.
0: 네,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1: 네, 축하드립니다.
0: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아까 이 찬양 끝까지 못 들으셔서 좀 감질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시간 예수전도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함께 들을게요.

0: 이번 정거장은 말씀, 역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정거장인 말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퀴즈의 날이 될 것 같네요, 목사님.
1: 그렇네요.
0: 네, 이 시간에는 말씀 퀴즈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자, 지금부터 세 문장의 성경 말씀을 낭독을 해드릴 텐데요.
1: 네.
0: 이 중에 시편에 해당하지 않는 말씀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네.
0: 사실 시편이 되게 길잖아요, 목사님.
1: 길죠. 그쵸? 많죠,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0: 네.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온갖 어떤 말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1: 네, 그렇죠. 네.
0: 근데 오늘 읽어드릴 세 가지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은 잠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에 해당하지 않는 잠언에 네. 네, 해당하는 말씀을 골라주시면 될 텐데요. 네. 자, 오늘 말씀은 목사님께서 네. 낭독을 좀 해주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낭독해드립니다.
2: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0: 아멘.
2: 아멘.
0: 자, 1번 말씀 다시 한번 낭독해주세요.
2: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0: 아멘. 자, 이제 2번 말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2: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0: 아멘. 자, 2번 말씀 다시 한번 낭독 부탁드릴게요.
2: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0: 아멘.
1: 아멘.
0: 자, 2번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3번 말씀입니다.
2: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0: 아멘. 자,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2: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0: 아멘. 자, 여기까지 세 가지 말씀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1: 네,
0: 네, 세 가지 말씀 전해드렸고요. 자, 첫 번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